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오실 분이 더 계셔서 주문한 개수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남편이 난감해하니 모임을 만드신 분이 당신은 안 받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며 주님 부릅니다. 아, 집에 비슷한 물건이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남편이 준비한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 건네주며 자신의 것을 뒤로 미룬 분에게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남편이 그제야 마음이 편한가 봅니다. 제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잘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대학이 오늘 또 갑자기 휴강이 되니 마음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늘 시간이 맞지 않아 들어주지 못했던 딸의 부탁이 생각납니다. 오늘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녁 시간 남편과 오랜만에 포항으로 다녀옵니다.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 휴강에 대해 조금 어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미안하네요. 주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 좀 더 기다렸다가 결론을 내리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요 근래 마치 새로운 믿음을 접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고백해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그리고 내게 펼쳐진 상황들이 설령 풀무불이고 설령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구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실 수 있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펼쳐진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주님의 깊으신 사랑이 믿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의 전으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주님을 구하고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의 학교에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이 휴강되어 갑자기 시간이 납니다. 딸과 오랜만에 포항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가족이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딸이 방송 일을 재미있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블레싱데이 둘째 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힘을 내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평화를 부으소서 맡겨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은 마치 이 풀무불 같고 또 사자굴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 더 분명하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 가족들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커스 워스비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해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해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을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 동해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내 영적 나병에 오염되지 않기를 구하며 오는 주일 블레싱데이 새 생명 축제를 위해 초대한 베스트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욕실 부분 공사를 위해 만남을 가지고 과하지 않은 적당한 것들로 자재를 고르며 주님 부릅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사용한 20년이 훨씬 넘은 에어컨을 얼마 전 저렴한 가격에 새로 구입해 오늘 교체 작업을 하였지만 까다로운 작업에 시간까지 늦어져 다 설치하지 못하고 다음 주 계속하게 되어 주님 부릅니다. 6월 Y 창립 기념 선물을 준비하며 이번엔 간병사들까지 챙김에 더 작아 보이는 선물로 주님 서로 함께하는 마음만은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제 행사 가운데도 또 오늘도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서로 방법과 모습은 달라도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간절한 찬양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 주셔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또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통의 부재로 다소 지루해진 어제 행사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누군가에겐 Y 정체성에 대해 알게 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기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씩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변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Y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배려와 도움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함에 늦었지만 일기를 쓸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울산 YWCA를 섬기시는 권사님의 일기인데요. Y를 향한 권사님의 마음이 일기에서 느껴집니다. Y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늘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는 권사님의 모습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병진의 목소리로 듣고 옵니다. 비 준비하시니.

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실 수 있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접속하시면 그곳에 다른 분의 예수 동행 일기를 읽을 수 있고 또 나의 예수 동행 일기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나눔 방을 만들어 그 안에 함께 일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예수 동행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동행 일기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24시간 365일 주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인 거죠. 예수 동행일기를 매일 쓰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매일 실제가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일주일을 계속 함께 이어가며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예수 동행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극동 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과 또 곤고함과 또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메마른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도 매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낙심했습니다. 또 불평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약해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 궁핍하고 곤고한 가운데 내 영혼의 부요함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그와 같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0: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배우는 시간 라디오 성경 공부. 오늘도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재미있게 꿀잼으로 배워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5월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1: 5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더운 것 같아요.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0: 약간 너무너무 더웠던 한 주기도 했고, 전국적으로는 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던 주간이기도 했는데, 울산은 정말 덥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1: 울산은 참 비도 안 오고 가문 것 같아요.
0: 뭐 좀 많이 가물죠.
1: 눈은 물론이고 봄 여름이 돼도 비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도 바다가 있음이 참 감사하지 않나.
1: 그렇습니다.
0: 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오늘도 라디오 성경 공부 함께 할 텐데요. 성경을 그저 공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부 얘기만 하면 막 싫어하니까 정말 재밌게 꿀잼처럼 느끼게 말씀의 맛을 보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딜까요, 목사님?
1: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0: 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아멘.
0: 아멘.
1: 예, 우리가 계속 오직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0: 맞아요. 지난주는 오직 은혜였고.
1: 그렇습니다.
0: 뭐 오직 예수도 했고 오직 성경도 했고.
1: 맞습니다.
0: 그랬습니다.
1: 오늘 네 번째 시간.
0: 네.
1: 오직 믿음입니다.
0: 오직 믿음.
1: 사실 오직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중요하겠죠.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독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믿음이 다른 모든 여타 종교와 구분되는 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네.
1: 그 어떤 종교도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믿음으로 복을 받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0: 그 메커니즘은 정말 우리에게만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1: 전부 다 우리의 행위와 선행과 공덕을 통해서
0: 맞아요.
1: 무슨 호의를 얻어내는
0: 네.
1: 구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 땅 살 때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도
0: 그렇죠.
1: 전부 다 나의 열심, 정성, 노력인데 기독교에서만 진짜 독특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0: 불가능하다.
1: 누리지를 못하죠.
0: 네.
1: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그 기독교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 중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말씀도 궁금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서 난 것이냐.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우리는 모든 주어는 다 우리가 아니니까요. 네.
1: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로도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0: 안 되죠. 믿고 싶어서 노력은 할 수 있는데
1: 네.
0: 믿어지는 건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뭐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뭐 기독교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아무런 악감정도 없고 오히려 열린 마음인데 중요한 거는 믿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것조차도
0: 안 믿어져.
1: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0: 안 믿어져. 네.
1: 믿음이란 거는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말은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 거지.
0: 그렇죠.
1: 우리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0: 우리도 사실 그냥 믿어진 거잖아요.
1: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왜 안 믿어질까? 왜냐하면 이게 내가 무슨 노력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졌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 네.
1: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0: 행위 쪽으로 율법 쪽으로 또 이제 쏠리기 시작하니까 꾸짖거든요. 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대조를 시키거든요. 그럼 이 바울이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당연히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런데
1: 네.
0: 뒤에 나오는 게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보면 내가 듣고 내가 믿음 그것도 나에게서 나온 행위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율법의 행위로 혹은 듣고 믿음으로 이게 대조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앞에 것도 그렇게 번역이 된다면 내가 행하는 것이고 뒤에 것도 내가 듣고 내가 믿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코에가 듣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건 피스테오스, 믿음인데 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성경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 논란 가운데 한 주석가, 성경학자는 이 아코에를 능동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수동형으로 번역도 가능하거든요.
1: 뭐 그렇겠죠.
0: 헬라어 중에 네. 수동태랑 능동태가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동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1: 어떤 주석학자는?
0: 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들려짐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1: 아코에가 듣다였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들어서가 아니라 들려져서?
0: 그렇죠.
1: 라는 수동태.
0: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똑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그 메시지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1: 맞아요.
0: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1: 우리 주일날 사실 뭐 어떤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도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날은 말씀이 정말 귀에 꽂히는 날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내가 듣고 있는 똑같이 읽긴 한데 들려지는 거죠. 네.
0: 더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1: 맞아요.
0: 어느 날은 이 말씀이 들려지죠, 진짜.
1: 막 마음에 파고들고 막 이렇게 되죠. 네.
0: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의 의를 살짝 끼워 넣어서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믿어지게 하심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1: 맞아요.
0: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게 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1: 네.
0: 어쩔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아, 그거 좀 일찍 이야기해 주지. 그냥 이거 뭐 성경이 아니라
1: 네네네.
0: 그냥 친구나 뭐 가족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 왜 이거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해 줘. 이럴 때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지금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수년 동안
1: 계속 얘기했었어요.
0: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1: 안 들린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알아들으면 왜 이걸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어느 날 딱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뭐 노력은 가상한 것이나 사실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근데 진짜로 믿을 자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 네.
0: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1: 네, 믿어진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0: 약간 제 버전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1: 다 수동태.
0: 그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냐? 내가 한 거냐? 여기서 이제 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고요.
1: 네.
0: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다. 이
1: 맞아요.
0: 말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했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럼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어지냐 사실은 우리가

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 또한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냐?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면서 그럼 나는 발 놓고 있어야 되냐? 손발 다 내려놓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실 거야. 이렇게 있어야 되냐?
1: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같은데. 약간, 네, 어쨌든.
0: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아까 전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믿어지는 거는 그냥
1: 되는 게
0: 내
1: 아니다.
0: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1: 네네네.
0: 이야기를 했죠. 그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하는데 잘 믿는다는 건또 무슨 소리고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뭐냐? 나다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장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찬양 듣고 와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1: 네. 오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얘기를 하며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기준 아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건 무엇인지, 잘 믿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에 찬양 듣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돌아올게요.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0: 문용택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믿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예, 우리가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0: 그렇죠.
1: 오해하는 영역이 많다는 거죠. 뭐 흔히 믿음과 행위 이런 부분

0: 분들도 오해하기가 쉽고
1: 많이
0: 믿으니까
1: 막 논란이 있잖아요, 서로.
0: 그렇죠.
1: 네,
0: 행위는
1: 논란이라기보단,
0: 어쨌든
1: 네.
0: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1: 네.
0: 있고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고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 같은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1: 네.
0: 단어는 하나인데 사실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뭔것 같습니까?
1: 하나님을 믿는다?
0: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내용이 없잖아요.
1: 그러네요. 목적어도 없고, 뭐 목적어가 이제
0: 목적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1: 네.
0: 어떤 것을 믿는다가
1: 뭐 하나님의
0: 없으니까
1: 하신 일을 믿는다던가 뭐 약간 이런 것도
0: 그렇죠.
1: 아니고 뭐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뭐
0: 그렇죠.
1: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0: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1: 네.
0: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또 무슨 소리고 하나님을 믿는 건또 무슨
1: 난
0: 소리야?
1: 널 믿어. 약간 이런 느낌하고 좀 다르니까요. 네.
0: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그 피덴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belief
1: 네.
0: 혹은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하지 말고 trust라고 다 바꿔봐라.
1: 이 믿음을 belief나 faith라고 쓰지 말고 trust로 바꿔라. 신뢰하다로 바꿔라.
0: 네. 그러면 좀더 1세기 사람들이 그 믿는다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뉘앙스랑 좀 비슷해질 거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1: 네.
0: 그냥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1: 신뢰한다가
0: 신뢰한다라고 하는
1: 된,
0: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믿음의 내용은 아까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내용도 없잖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의 가장 본질입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 사실은 가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지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가인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돼 있고 가인이 드린 예물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낙심했고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름 인정받고 싶어 했고 자신이 한 노력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적합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화도 나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받으시지 않으니까 슬퍼서 낙심하고 이
1: 네.
0: 두 가지 심리적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1: 네.
0: 그러한 케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좀 가관이거든요. 네가 화를 내고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1: 어찌미냐?
0: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주셔야 할것 같은데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드린 예물도 보지 않아서 지금 화가 나고 낙심이 됐는데 너 도대체 왜 낙심하고 화를 내고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속적으로 너는 선을 행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죄가 너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죄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질 것 같아요.
1: 안 믿어지죠.
0: 왜냐면 이미 신뢰가 앞에서 깨졌잖아요.
1: 와장창 깨진 거죠.
0: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1: 근데
0: 거잖아요.
1: 우리도 감정이란 게 있는 존재인데.
0: 그렇죠.
1: 네.
0: 뭔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건이 있었으면 이런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건데
1: 그렇죠.
0: 전혀 신뢰할 만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찾아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이죠.
1: 네가 왜 뭐 약간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인의 반응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닐까.
1: 사실 우린 다 이해할 것 같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까지만 공감 안 하는 거지,
0: 그렇죠.
1: 동조 안 하는 거지. 사실 가인이 성질난 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전 이해가 됩니다, 일단.
0: 이제 제일 포인트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0: 아니라고 네. 하는 건데 지금 가인은 나름대로 선을 행했거든요. 근데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1: 네.
0: 그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1: 납득이 안 되는 거죠.
0: 네. 그래서 범죄를 하는데 아담의 케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담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아담이 먼저 안 먹잖아요.
1: 네.
0: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혼자 받았어요. 그때는 아직 아내가 여자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명령을 주실 때는 2인칭 남성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아담 혼자만 들었어요.
1: 네.
0: 그리고 아담이 그걸 아마 아내인 여자에게
1: 네. 네.
0: 예, 설명을 해줬을 것
1: 네.
0: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여자도 그 말씀을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줬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똑바로 못 잡았지만 여자가 알았던 거는 분명한 거 저거 먹지 말라고 했다.
1: 네.
0: 이건 분명히
1: 일단 그건
0: 알고
1: 분명하다.
0: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1: 죽을까 하노라.
0: 네, 죽을까 하노라도 사실은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그 히브리어의 강조용법 중에 부정사가 앞에 한 번 더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안 죽을까 이건 아니고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는다고
1: 네.
0: 했다.
1: 오.
0: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아담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1: 네.
0: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만약에 거기서 아내가 죽었다.
1: 아, 그러면 뭐 이거는 뭐
0: 절대로 안 먹겠죠.
1: 그렇죠.
0: 무슨 독사가 먹듯이
1: 네.
0: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었는데 확 쓰러져서
1: 하고.
0: 죽었으면
1: 네.
0: 절대로 안 먹을 건데 안 죽잖아요.
1: 아, 신뢰가 깨지네요.
0: 그렇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1: 틀린 상황이 나온 거죠.
0: 그렇죠.
1: 아담의 입장에서.
0: 네. 그러니까 아, 속았나? 뱀이 말한 게 맞나? 그럴 만한 상황인 거죠.
1: 뱀은 안 죽는다 했으니까.
0: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다. 만약에 아내가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 가인의 케이스랑 아담의 케이스랑 똑같은 거거든요.
1: 네.
0: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75살 때에
1: 네.
0: 그 자기 본토 친척 집 모든 것들 다 내버려 두고 떠난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해서 그리고 그 민족을 크게 이룬다고 네 이름을 번창하게 한다고 해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1: 네.
0: 그때 이게 바로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줄 땅이다. 약속까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바로 거기에 가뭄부터 흉년이 크게 기근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쩔 수 없어요.
1: 네.
0: 그 약속의 땅이고 자시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1: 애굽으로 내려갔죠.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진짜로 하나님이 복주는 그런
1: 풍요롭고 막 잘 되고 막
0: 절대로 약속의 땅을 안 떠나죠.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 뭐야 자식은 고사하고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떠나가거든요.
1: 이 땅이 아닌가 비용하면서
0: 그리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경험한 것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 함께하고 믿을 만한 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먹고 살게는 해주시는 건 맞는데 아들은 안 주네.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1: 네.
0: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1: 맞아요. 이스마엘.
0: 맞아. 나와 사라 사이에 꼭 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
1: 그렇지, 내 아들이라고 했지.
0: 내 씨가 중요한 거지. 이래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도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1: 네.
0: 아예 아들은 포기해버리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 이야기하고 또 좀 참지 그거를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나가지고 뭐 오늘날 중동전쟁 터지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1: 저는 사실 그 좀 안 쉬워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른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인간의 생각의 범주에서.
0: 그렇죠.
1: 그들의 선택이.
0: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1: 신뢰가 점점 더 커진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내세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실은 깨끗하게 씻으시고
1: 아멘.
0: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게 구원이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는 정작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씻으셨다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문제, 그 상

0: 이 땅에서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누리게 될 생명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사실 아직 모르잖아요.
1: 네, 그렇죠. 나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얘기가 정말 정확한 것 같은 게 아담 앞에서 하와가 그거 먹고 바로 죽었으면 이런
0: 네,
1: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외의
0: 그렇죠.
1: 문제는. 근데 인간의 심리로서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네라고 할수 있죠.
0: 우리도
1: 의심을 가질 수
0: 예수님을
1: 있죠.
0: 딱 믿고 난 다음에
1: 네.
0: 있었던 모든 질병의 문제, 가정의 우한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게 그냥 싹 예수 믿고 나서 딱 통장 찍어 봤더니 막 10억이 들어와 있고 이러면 진짜 와, 예수님 할렐루야 할
1: 뭐,
0: 건데.
1: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모든 죄에서 내가 자유로워져.
0: 그쵸.
1: 아무런 유혹도 없고, 뭐 완전
0: 아예 죄도 안 져.
1: 노인처럼 막 갑자기 흰옷을 입으면 뭐 약간 이렇게
0: 야,
1: 되면,
0: 진짜 죄에서 내가 해방됐네. 나
1: 네,
0: 이제 죄의 종이 아니네.
1: 이렇게 될 텐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0: 그쵸.
1: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0: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를 잘 못하는 거예요.
1: 네.
0: 성경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너의 눈동자 같이 지키고 손가락도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너의 머리털로까지 다 샘바대고 엄청난 약속을 다 해주고 계시는데, 아니, 아는 분이 그래? 이런 일들이 막
1: 그렇죠. 뭐또
0: 생기거든요.
1: 교통사고 나고 다치고 아프고 막 영접을 겨우 했는데 어머니가 막 암이고 막
0: 그쵸?
1: 천지잖아요. 그런 일.
0: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1: 네.
0: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진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신뢰하냐. 사실 이게
1: 아멘.
0: 믿음이 성장해야 될 영역인 겁니다.
1: 아멘.
0: 그래서 진짜로 믿음이 장성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1: 주님께서 뜻이 있겠지. 왜
0: 그렇죠.
1: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신뢰 관계가 늘어날 때그 사람과의 경험이 늘어나면 신뢰가 좀 쌓이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아, 저 사람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걔가 너 욕했대 하더라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라고 신뢰해 갈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0: 그래서 믿음의 내용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1: 네.
0: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삶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좋아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25년 동안, 사실 이삭을 낳기 전까지 엄청난 불신앙으로 사실은 시작을 하거든요.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 준다니까 나왔는데
1: 네.
0: 아들도 안 주고 먹고 살지도 못할 형편이 처하니까 약속의 땅이고 자시고 떠난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 바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왕인데, 지금 미국 뭐 대통령 정도의 권력 아닙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물락 펴락하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1: 그 경험한 거죠.
0: 경험했죠.
1: 네.
0: 그리고 큰, 어떻게 보면 부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올라오거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행적을 보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1: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0: 네. 롯이랑 이제 분쟁이 터져가지고 싸울
1: 그렇죠. 다
0: 때에도
1: 내주셔.
0: 네가 좋은 거 그냥 택해.
1: 너다 택해.
0: 네가 동하면 나
1: 나는
0: 서하고 좌하면 우할게.
1: 자유에 지는 거죠.
0: 그렇죠.
1: 신뢰가 있으니까.
0: 그러니까 또 조카는 또 좋은 땅 차지해서 가는데 자기는 살림에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척박한 땅에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제 롯이 오히려 잡혀가지고 동방 원정대에
1: 네.
0: 그때 이제 가병을 끌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전쟁 승리를 하고 모든 포로들과 노략 탈취물들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고모라 왕이 사람만 돌려주고 탈취물은 너 가져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나중에 내가 그때 준 돈으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라고 말할까봐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
1: 맞아요.
0: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내려간 그 사건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여기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1: 자유에 버리게 된 거죠.
0: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들이잖아요.
1: 네.
0: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써놓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언제 주냐? 절대로 아들 가질 수 없을 때 사라는 그렇죠. 경수가 끊어지고 자신은 백세가 되고 맞아요. 자기도

0: 포기하고 살아도
1: 살아도
0: 포기하고
1: 포기하고.
0: 애 낳는다고 내년에 낳는다고 하니까 둘다 비웃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 웃음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1: 네.
0: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1: 비웃음,
0: 비웃음이었어요.
1: 비웃음, 비웃음.
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비웃음, 조소죠, 사실은. 그런데 아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세워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봅니다.
1: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니까요.
0: 이젠 아들 바쳐라.
1: 그러니까 바로 바치죠.
0: 이전 같으면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1: 그렇죠.
0: 분명히 내년에 태어날 너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룰 거다. 그 약속이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1: 바쳐라.
0: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3일길을 끌고
1: 출발.
0: 가죠.
1: 네.
0: 물어봅니다. 아니, 번제의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나? 너를 바치란다. 이러면 도망갈 건데. 사실은 이삭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
1: 그렇죠.
0: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이런 믿음보다는 둘러댄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번제단 딱 만들고 나서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1: 네.
0: 말이죠. 그 죽이려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서 제 가운데 뿌린다 할지라도 도로 살려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1: 아멘.
0: 어떻게 우리는 그 신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1: 아멘.
0: 근데 경험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경험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신뢰하고, 그 신뢰가 맞다는 것이 점점 우리 삶 속에 하나둘 차곡차곡 쌓여가야 됩니다.
1: 그거 너무 맞고, 저는 오늘 좀 요즘 많이 생각했던 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저 정말 싫어했거든요.
0: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1: 싫어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약간 이러면서 약간 아 버티려고 하는 소리인가 보다, 뭐 약간 이랬는데 오늘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유익이라고 표현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까요.
0: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1: 아멘.
0: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1: 아멘.
0: 문제 없으면 사실은 그 경험을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는데 그 굴곡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하나둘씩 쌓여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까
1: 아멘.
0: 전에 인간관계에서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아는 그 사람,
1: 아닌데.
0: 10년 동안 알아온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닌데 오히려 그말 해주는 사람을
1: 의심하게
0: 의심하죠.
1: 되죠.
0: 신뢰하지 않죠.
1: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약간 이러면서.
0: 그래서 나중에 그냥 물어보죠. 걔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냐.
1: 응,
0: 사실
1: 그쵸.
0: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물어볼 건데
1: 안 물어보죠.
0: 신뢰하니까 딱
1: 응.
0: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오히려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 발견하듯이
1: 네,
0: 하나님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1: 인간이란
0: 네.
1: 우린 유한한 존재니까요.
0: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굴곡,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이 문제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1: 깨닫고.
0: 신뢰합니다.
1: 아멘.
0: 기도할 때 분명히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거든요.
1: 아멘.
0: 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나질 않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1: 아멘.
0: 쭉쭉 성장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라디오 성경

0: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생명교회 구승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3주 전부터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많이 기초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신앙에는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삶이 포함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선교가 내일 된 삶이 포함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일이 되는 삶. 아버지의 선교가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 삶.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만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로의 부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로의 부르십니다. 명확하게 보았고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포도나무의 삶이 가장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문도 동의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한 핵심이 뭐냐?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한 핵심이 뭐냐?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마이클 고먼 그 책 9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선교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적어도 선교의 구체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이 그러한 가족의 유사성을 가지도록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친밀함과 그 놀라운 특권,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세요. 내 아버지 일, 내 아버지 일, 내 아버지 일. 근데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버지 일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주의 일과 예수님이 말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다른 걸 보겠더라고요. 이해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뭘 주의 일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셨고요. 그것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 일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하셨어요. 세 번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려면 자기 의제가 내려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요,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특별히 이 시대에. 근데 성경은 저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와서 그 성경 구조를 갖다 대보세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려면 자기 의제가 내려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버지 일이 내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는 삶, 성경이 말하는 그 포도나무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 뭐라고 표현하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근본적으로 되어지려면 당연히 자기 의제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삶 등등을 많이 말하는데,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많이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삶이 되지 않는 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동일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거짓 신앙 체계를 다루면서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실체는 처참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그 대상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 37절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되 바로 그 윗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 증언하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증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구절에도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9절을 보실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37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들은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다고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2절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거죠. 45절. 내가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모세에 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율법에. 근데 그 율법이, 그 모세가 그들을 고소할 거라고, 고발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요. 그들은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음에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그토록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들은 성경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좌보하면서 연구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도 안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본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교리를 누구에 잘하니까 그 많은 종교적인 그 당시의 전통에 따른 의식들을 철저히 했으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그들은 율법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으니 누구보다 율법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을 텐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거짓 신앙적입니다. 이것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조차가 가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번 했고요. 근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뭐가 문제였냐는 거죠. 뭐가 문제?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딱 두 마디. 그들의 자세 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와 대조해서 예수님의 자세를 말씀하세요. 이 중간에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된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문맥을 볼 때. 뭐 그럼 뭐가 그들의 문제였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중간에 44절 5장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자기를 대조하세요. 그걸 봐도 이게 이제 문제 핵심인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위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그토록 종교적인 의식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토록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칭찬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칭찬을 소중히 안 여기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토록 십일조를 철저히 드리고 그토록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등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들을 그토록 철저히 한 게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같이 가면 결국은 사람의 평가가 소중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충돌하면 결국은 사람의 평가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를 전혀 소중히 안 여기는 겁니다. 아, 제가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들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라고 그러면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할 사람 있을까요? 한 분이라도? 없겠죠. 다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 평가를. 자, 그런데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 얘기는 예배가 길어야 다 옳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 순서, 찬양만 하더라도 찬양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사람들에게 마음을 은혜를 끼쳐서 설교, 어떤 내용을 전하는 거 어떻게, 오늘날이요, 거의 모든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거기서 떠나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 듣기 싫어해도 그들이 그렇게 돌이켜져야 살기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울 갈라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등등등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등등 말하지만 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의지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의제를 내려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의 유익, 내 가족의 유익, 내 돈의 유익이 내가 주님을 따르되 어느 정도 따르고 어느 정도 순종할 것인지 이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내 유익이 부닥칠 때 내 유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자기 자신이 전혀 내려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등등.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도 주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었다고 돈을 사랑하는 거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포함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하면 그게 고르반입니다.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왜 그렇게 할게요? 돈이 있으니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라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목적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되려면 자기 의지가 내려져야 되는데 자기 의지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가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자기 의지가 상

0: 집중될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취합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번째,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얻는 길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을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순교를 포함하겠지만 순교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제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얻으리라.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공동으로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상속자이면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심지어 뭐까지 살펴봤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기 위해 자기 의제를 내려놓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경한 잠시 받는 경한 것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어낸다고요. 아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 말씀하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연결됩니다. 설교 마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과 관계로 초대하시고요. 아울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자세는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우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어린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런 말 하시죠. 골고루 먹어라. 건강하려면 편식은 금물이니까요. 그런데요, 어른들도 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타고난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습관이나 어떤 고집 같은 게 원인이죠. 그런데요, 이런 치우침은 비단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감정도 왜골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날까요? 거짓되고 그릇된 욕심에 치우친 데서 생겨나죠. 그래서 골고루라는 이 따스한 말을 자꾸 되뇌고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 참 좋은 친구 삼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비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입니다. 이

나타난 세대에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며 다만 성도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0380님 사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는 영혼을 깨워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네, 0380님 사연인데요. 와,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사연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너무나 깊이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구절 제가 듣고, 저는 듣잖아요. 네, 이제 시각장애 갖고 있으니까. 읽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듣잖아요. 이 사연의 내용을. 한 줄 듣고 한참 묵상하고요. 또 한 줄 듣고 한참 묵상하고요. 네, 그랬던 사연입니다. 예, 0380님. 자,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뭐 차 안에서나 이렇게 지나치는 중에 여러분들의 귀로 지금 들리셨다면, 그런데 주를 떠나 있다면, 교회 나간 지가 무슨 방학도 아니고 한참 지났다면 돌아오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진정 살만하는 인생인 걸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위로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던가요?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던가요? 주 안에 생수 마시며, 네, 그렇게 같이 천국길 가자고요. 그리고 자는 영혼을 깨워주소서 하셨어요. 아, 여러분, 우리 정말 안타까울 때 있죠. 아, 영혼이 잠든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도대체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 그런 모습들. 그리고요, 제가 가장 오래 묵상했던 게 이 사연 구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자 분별력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라를 들끓게 했던 사람들, 사과 한마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그 많은 이슈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별거 아닌 거였어요. 아니, 우리 저 뇌에 구멍 날 줄 알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전 국민이. 그리고 무슨 양파처럼 튀겨진다, 얼마나 걱정 많았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온갖 뭐 이런저런 말들로 전 국민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 아, 그땐 제가 잘 몰랐었네요 라고 해야 상식 아닙니까? 참, 이게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뭐겠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깨어서 분별해야죠.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야죠. 그 숯불을 그냥 머리에 쌓아두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해해야 하고 또 긍휼을 품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길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경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살아계신 주.

네, 이번 사연은요 8727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정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내 친구, 내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그리고 참 좋은 내 친구 심준구 목사님, 그리고 방송 가족들,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8727님 사연이에요. 8727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자고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 되어서 서로가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정 나누면서

네, 그렇게 살자고요. 없으면요 서로 나누고 하나 더 가졌다면 그 반 좀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피면서 위로하면서 좋은 친구 돼서 네, 그렇게 살자고요.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해주셨는데 네,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닿고 부비며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기쁘고 또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 되어보자고요. 주님 의지하고요. 주께서 도와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히고 잠기면 부패하죠. 바람도 흐릅니다. 그 바람이 막혀 멈춘다면 오염돼서 불쾌한 공기로 가득할 겁니다. 움직여 나아갈 때 생동하고 신선하죠. 착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눈이 부시게 찰나

찬란한 계절, 이 5월에 높고 푸른 하늘을 업고 단디 단바람 흠뻑 맞이하며 삶 가운데 유유히 흘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린다는 것,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식을 알려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 삶의 방향을 보여준 사람, 믿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니까 그렇겠죠. 각 교회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곳들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목사님들, 또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금 배울 수 있는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이길승의 가르쳐주세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선생님은 꼭 뭐 말을 많이 해서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잖아요. 넘어지고 흔들리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시는 우리의 참 스승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 그 제자의 길을 또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꼭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마르지 않는 샘에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또 PS 콜라보 앨범 중에 있는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며 따라가야겠죠. 오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한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셨던 선생님. 그분이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예전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어릴 때는 또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생각나는 좀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생각나는 분들 가능하다면 한번 생각날 때 좀 찾아서 한번 연락해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 감사의 메시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나는 딱 떠오르는 예전에 나의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문자 한 통이라도 좀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또 손재석의 오 놀라운 구세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엔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토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클래식콰이어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대부분 교회들이 지키고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스승은 누구신가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조수아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20세기 후반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었던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라고요. 이 세계적인 거장의 이 한마디는 매일 날마다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아무리 타고난 천재라고 해도 매일 훈련하는 연습벌레를 이기기 어렵다고 하죠. 그것이 음악이든 운동이든 미술이든 모든 부분에서 날마다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성 훈련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영성, 곧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은 어쩌면 음악이나 운동, 미술보다도 날마다의 훈련이 더 꼭 필요합니다. 저부터 반성하는 마음으로 레너드 번스타인의 말을 이렇게 적용해보며 나눠봅니다. 하루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이 안다.

우리는 날마다의 훈련으로 말씀과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두근두근 라디오 첫 찬양 소개합니다. 부와 에브와의 1집에 있는 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요, 아이너스 합창단의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들으시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매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은혜의 찬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요, 조수아의 이와 같은 때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명지 홀리카이어의 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서 아무 힘과 능력이 없이 야성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죠.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인 민감함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최명신의 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네 팀 룩 워십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모든 재능, 모든 지적 능력, 신체 능력이나 컴퓨터 실력이나 음악적 재능, 온갖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피조물인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마음과 목숨과 지성, 모든 필요와 영광을 사용하여 하나님 쪽으로 온전히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연인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몰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일들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더 몰두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은요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은 세 곡의 찬양을 듣고 오셨습니다. 서울 바합창단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첫 곡으로 은서의 예수의 길 그리고 김민식의 주의 곁에 있을 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날개 아래에 깃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날개를 접으셔도 안전한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요 두근두근 라디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찬양과 함께 오늘 남은 시간도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이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대처럼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빛이 있습니다. 1950년대 이 땅의 복음방송 역시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에 사랑과 희망을 실어 보냈던 그 시절,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뻗어나갔던 뜨거운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시간 극적으로 이루어진 극동방송의 개국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인천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복음의 첫 전파는 그렇게 중국을 향해, 러시아를 향해, 그리고 공산 정권의 암흑 속에 있는 북한을 향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해 1956년 12월 29일에는 최신부로부터 사설 무선 전화 검정 증서가 교부됐는데요. 통신 직무 시간으로 표현된 방송 시간을 보면 토요일을 포함한 평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7시간, 주일 즉 일요일에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11시간 방송 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신 주파수는 1230kHz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틀 뒤인 12월 31일에는 방송 주무부서인 공보실로부터 사설 방송국 인가서가 발급됐는데 인가서의 내용은 복음방송 실시할 것을 인가함이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송된 시간은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영어 방송, 6시 30분부터 8시 한국어 방송, 8시부터

부터 11시 중국어 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한국어 프로그램은 1956년 12월 27일 경향신문에 실린 방송 순서 소개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영어 방송에 이어 한국어 방송은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음악의 세계, 이어서 라디오 학교, 찬미의 시간, 라디오 성경반 이렇게까지 8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중국어 방송이 11시까지 이어지면서 방송이 종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 최초의 한국인 직원인 한용석 총무는 40년사 발간에 따른 인터뷰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가 한국어 방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경 낭독 시간과 새 찬송의 시간으로 율목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전석환 씨가 성가대원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찬송 녹음을 했으며 장수철 박사가 미국 무디 시절에 좋다고 느낀 복음성가들을 번역해서 매주 한 편씩 소개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석환 씨가 극동방송을 방문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석환 씨는 건전가요 통기타 보급의 선구자입니다. 당시 전석환 씨는 한용석 씨 지인의 소개로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고 월 2회 정도 방송사를 방문해 기타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며 찬양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건하게만 여겨지던 교회 음악 정서 때문에 당시 찬반 논쟁까지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개국 5개월이 지난 1957년 5월 13일 이후에는 언어별 방송 시간이 새롭게 배정됐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어 방송이 끝난 다음에 몽골어 방송이 하루에 5분씩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몽골어 방송은 프로그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송출하다가 1957년 말에 아쉽게도 중단됐습니다. 한편 1957년 7월 25일부터는 러시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외국어로 송출되는 방송을 듣고 팀 라디오 본부로 보내온 반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58년 봄에 발행된 팀 선교회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분은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천국의 소식을 듣기 위해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밤 11시 방송이 다 끝날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의 어머니들은 기독교인이었지만 힘들게 농사짓는 남편들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HLKX가 중국어로 복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에서 460마일 떨어진 일본 규슈의 한 선교사님은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음악과 설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들을 때 눈물을 참기 어렵습니다 라는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과 러시아에서 꾸준히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편 방송사 법인 등기는 1957년 9월 13일에 이루어졌고 설립허가는 5일 뒤인 9월 18일에 됐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복음주의방송협회, 사무소는 인천시 학익동 588번지로 등록됐습니다. 당시 이사진으로는 이사장 황성수 목사님을 비롯해 가필드 선교사, 타마슨 선교사, 강태국, 이기혁, 명신홍, 정규호 목사님 등이 참여했고 조동진 목사님이 감사를 맡았습니다. 단 한 줄의 인가서로 시작된 사역이었지만 그 전파를 타고 흐른 복음은 국경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켰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시절의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의 전파를 타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던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 동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일치하는지, 또 우리가 진정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 말만 번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또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말의 행동이 뒤따를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행그론 찬송 첫 찬양입니다. 옹기장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태탑 창단이 부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님과 함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을 때 혹은 다시는 마주칠 것 같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행할 때 당신은 집에 있을 때와 다르게 행동하는가? 휴가 중에 있을 때와 일상적인 하루를 지낼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대중 앞에 서와 닫힌 문 뒤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할 것을 권장한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순수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평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증거까지도 위험해진다. 상황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우리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다양한 삶의 일부분을 잠시 보여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진실한 믿음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훌륭한 대사가 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아카펠라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생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플루트 앙상블 피리의 Amazing Grace 연주 찬송,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노아 키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충성하라 국립합창단의 찬양.

강이나 호수, 연못에서 물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물 위로 얼굴이 비칩니다. 맑고 바람이 잔잔한 날씨에는 더 자세하게 보이죠. 우리들의 행동은 물처럼 우리 마음속을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들의 얼굴과 행동은 우리 내면을 드러내는데요. 나 자신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소진영님의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용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하시고 죽음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매일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고기와 과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불평한다.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한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이 원망과 불평은 불행을 만드는 사슬이라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해야겠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인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요. 늘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와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희지율이 불러준 그 은혜로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GM 크로스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들으시고요. 이어서 원드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려드릴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주일 이 시간은 고상섭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만 경계하기 나누겠습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인간의 죄 중 가장 큰 죄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다른 악의 뿌리가 되는 악이며 사탄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또 사탄은 인간을 교만하게 할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봐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교만하게 되면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 자체를 자신의 공로로 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교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적 교만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이 고개를 쳐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인식한 것 자체를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만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인간은 이미 교만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함께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섭 목사님의 묵상지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교만 경계하게 나누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클래식 커요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나누었고요. 이어서 인천 기독 남성 합창단의 네온의 햇빛 비치니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은 고민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삶의 모든 순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송경민의 행복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 박영나였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한교회를 섬기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살기가 넉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었던 저의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네에서 가장 별난 할머니 밑에서 많은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약했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협심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키 70cm에 44kg밖에 나가지 않는 나약한 몸으로 운동도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병들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시면 그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

0: 주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과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1: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나고 찾으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낼 때가 많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잠시라도 이 5월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 만나겠습니다.

0: 하니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1: 네. 그 길가에서 만난 예수 방송을 위해서 극동방송국 로비 들어오다 보면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0: 네.
1: 아마 권사님도 잘 아실 건데 사실 방송국을 자주 찾는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문구여서 그냥 뭐 슥 지나치고 오는데 가끔 보면 이곳을 처음 방문한 분들은 대부분 그 문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의미를 좀 되돌아보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0: 네.
1: 그 내용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문구예요.
0: 맞아요.
1: 지난 몇 주간 에비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을 통해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0: 네. 네. 에비슨 선교사님하고 박성춘,
1: 네.
0: 박소양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너무나 눈물 나는 이야기였고. 자, 오늘은 어떤 기적입니까?
1: 오늘부터는 몇 주간 저희 경상도 지역 여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0: 경상도.
1: 네, 경상도. 특별히 부산을 거쳐 대구로 이주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0: 네.
1: 대구 동산병원 청라 언덕에 새겨진 역사와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0: 네.
1: 사실 예전에 이 이야기 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뭐 동무생강 노래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0: 맞아요.
1: 이번에는 좀 병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1: 그 시작은 조선의 첫 관문 중에 하나였던 부산인데요. 권사님 왜 사역 일정 때문에 가끔 부산 다녀오시지 않으세요?
0: 맞아요. 부산 가면 참 좋아요.
1: 네네.
0: 네. 일단 저는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이라고 늘 바닷가에 있는 건 아니지만
1: 그렇죠.
0: 저는 그래도 굳이 바닷가는 꼭 갔다 옵니다.
1: 네네. 그 바다 바라보면서 네.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첫 발을 내딛는 곳이 사실은 부산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부산은 1876년 우리가 일본과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0: 네.
1: 처음 개항했던 항구였습니다.
0: 네.
1: 사실은 조약 이전에도 관이라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교류했던 일본인이 머물 수 있는 외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조약 이후에는 이제 조약이 맺어지고 개항을 하니까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와서 자유롭게 교류가 가능해졌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1885년 내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수도 한양으로 입국할 때 자유로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당시 수도 한양에서의 사역이 정착되자 선교부가 자연스럽게 다음 도시로 바라볼 수 있었던 곳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처음 경험했던 부산 지역이 되었던 겁니다.
0: 어쩌면 부산이 조선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
1: 맞습니다.
0: 상징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네, 네.
0: 네.
1: 오늘 그래서 그 부산 여행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의 선교 사역은 크게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사역이었고요. 또 다른 한 줄기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선교사들의 헌신의 이야기거든요.
0: 네.
1: 에비슨 선교사님보다 앞서 만났던 그 제임스 노블 맥켄지라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0: 네.
1: 부산에서 이제 자녀들이 일신 기독병원 하고 했던 바로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호주에서 부산에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대구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의 부산살이 이야기를 먼저 짧게 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과 함께 부산에서 사역했던 미국 선교사님 가운데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송 가족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0: 윌리엄 베어드?
1: 네네.
0: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났던 선교사님이겠죠?
1: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0: 방송가서 여러분, 저요, 손 좀 들어보세요. 기억나십니까?
1: 제가 너무 무리한 욕을 했죠? 제가 찾아보니까.
0: 네. 네.
1: 한 2년 전쯤에.
0: 이게 너무 오래 갔다.
1: 우리 이제 이 이야기하면 아마 네. 기억나실 거예요. 평양에 숭실학당 소개하면서 선교사님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0: 조금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죄송해요. 부산 이야기 해 주신다고 했는데 평양 지금 평양
1: 숭실학당,
0: 얘기하시, 평양
1: 네.
0: 숭실학당.
1: 네, 네.
0: 이거 정리, 교통정리 좀 해주시죠.
1: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이제 대구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함께 걷게 될 대구의 담쟁이 언덕 위에 그 127살이나 된 대구 제중원이 있거든요.
0: 오래됐죠. 네,
1: 지금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전해지는데요. 네, 네. 이제 그 시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

0: 나가서 137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1: 과거로 갑니다. 네,
0: 1890년 11월 18일 한 선교사 부부가 결혼 예식을 마치자마자 그날 선교지로 향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대요.
1: 네.
0: 그리고 이듬해인 1891년 1월 8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했고요. 고베와 나가사키를 거쳐 1월 29일 부산에 도착합니다.
1: 부산이 이제 개항장이 돼서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이제 오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1: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두 달 보름 정도 여행하셨고 아무래도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0: 네네.
1: 근데 좀 따뜻할 때 오지 1월 너무 춥지 않았을까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당시 바닷바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0: 뭐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려고요. 두 달간의 신혼여행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위안이 될랄까.
1: 신혼여행 너무 힘들다.
0: 그죠. 배만 타고 오셨으니까요.
1: 그러니까 배멀미도 있었을 테고.
0: 배우드 선교사님 부부의 목적지는 서울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다시 부산을 출발해서 다음날 인천 제물포로 올라오는 여정을 거쳐서 서울에 2월 2일 날 역시 추웠겠죠.
1: 네.
0: 도착하셨대요. 그리고 부부는 6개월여간의 언어훈련과 적응훈련에 최선을 다합니다.
1: 네.
0: 근데 서울 도착한 후에 바로 그 주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연례 회의가 있었는데요.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지가 그때 부산으로 결정됩니다.
1: 초기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땠는지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듣습니다. 근데 상상은 조금 듣기는 들어도
0: 네.
1: 정말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0: 그렇죠.
1: 그 상황 속으로. 그 좋은 시설이 아니었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여행이 아닙니다. 선교 여행이라는 표현도 조금 그래요.
0: 네네.
1: 아무튼
0: 살러 오시는 거죠.
1: 오지
0: 사실.
1: 오지.
0: 네네.
1: 조선의 원주민들, 조선의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0: 네네.
1: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선교 여행 전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0: 네네.
1: 자, 부산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면
0: 사실은 바로 오지는 못하고요. 당시 부산에 선교사님들이 머무시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거처도 없었고요.
1: 그래서
0: 일단 그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이 선배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두 주 후에 부산으로 향하셨대요.
1: 네.
0: 그러니까 선교부가 위치할 지역도 좀 찾아보시고요. 또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니까 거처를 어디에 마련할지 그거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1: 네.
0: 이후 선교사님 부부는요.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5년 동안 부산 지방의 개척 선교사로 사역을 하십니다.
1: 배어도 선교사님 부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1862년 또 1863년 미국에서 태어난 두 분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대요.
1: 네.
0: 근데 두 분이 함께 미국의 하노버 대학교 동문으로 당시 그때부터 교제를 하고 계셨고요. 여기서 이제 서로 그 이성으로 교제한 건 아니고
1: 네.
0: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꿈들을 꾸어가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 후에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무디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이를 계기로 재회하게 됩니다.
1: 네.
0: 서로의 선교적 소명을 확인한 두 분은요. 1890년 앞서 소개했지만 11월 18일 결혼을 하고 예식 당일 조선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1: 예식 당일 날 오시는 거예요?
0: 네.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을 하셨는지
1: 네.
0: 안 하셨는지 기록은 없어서요.
1: 네.
0: 두 분은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이듬해 1월 29일 부산에 도착했고 2월 1일 주일 저녁에 제물포항에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와 조선의 생활 양식을 익히고 그리고 바로 부산으로 향했던 겁니다. 당시 미국 젊은이들은요 학생 자원운동의 영향으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시기였는데요. 제가 이 문구는 그래도 한 세네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가족 여러분이 이 문구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영어로 All should go and go to all. 모두 다 가자, 모두 다에게로. 이렇게 외치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겁니다.
1: 네. 선교사님 몇 번이나 이 얘기 해주셨어요.
0: 네네.
1: All should go and go to all. 모두 다 가자, 모두 다에게로. 좋습니다. 찬양가곡 듣고 나서 계속
0: 네.
1: 말씀 나눠요.

0: 네, 이 찬양 어떠셨어요? 예, 아우, 좋습니다. 베이스 함석헌이었어요. 가라, 모세.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음성 안 나오시죠?
1: 아, 네, 나옵니다.
0: 베어드 선교사님
1: 네.
0: 이야기죠? 네. 모두 다 가자?
1: 모두
0: 모두
1: 다 에게로.
0: 다에게로. 네.
1: 예. 베어드 선교사님 가정은요, 부산을 중요한 거점 도시로 인식하셨대요. 그래서 선교부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는데 아마 부산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0: 항구로서의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 부산은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요지였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경으로 가는 승객이나 상해에서 서울이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승객들과 수화물은 모두 부산을 통과하였다. 심지어 서울에서 원산으로 가는 국내 여행도 내륙의 형편없이 나쁜 길과 여인숙을 이용하는 것보다 제물포에서 부산 혹은 원산으로 가는 증기선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다. 이 부산의 지리적 위치, 국제 정세, 그리고 좋은 길, 나쁜 길까지 다 아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1: 평양의
0: 네.
1: 숭실악당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 소개하면서 사랑방 선교라는 말을 한번 사용한 적이
0: 아,
1: 있어요.
0: 이제
1: 네, 이제
0: 기억납니다.
1: 좀 기억나시죠?
0: 사랑방
1: 예.
0: 선교. 네.
1: 사실 선교사님이 부산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가시면서
0: 네.
1: 또 부산에서 전도 여행 다니시면서 그리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첫 번째 했던 선교 보고가 사랑방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사랑방 건축을 위한 후원자를 찾아주십시오.
0: 네.
1: 이 말을 하셨던 거거든요. 네.
0: 그 조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사랑방, 우리의 그 사랑방을 아셨던 거예요.
1: 네네.
0: 이게 교회였던 거죠.
1: 네네.
0: 머물며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시고 사람들을 만나신 사랑방 교회.
1: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을
0: 네.
1: 선교사에게 거점

0: 으로 삼고
1: 그렇죠.
0: 거기서 쪽성경과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시고요. 또 서민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교육사학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처음 사역했던 교육사역의 학교 이름이 한문학교였어요. 아직 한문을 사용하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이 외국인이 한국인 선생님을 고용해서 한문학교로 첫 번째 학교를 하시더라고요.
2: 네.
0: 경상도 지역 전도여행을 통해 조선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생활과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자신의 선교 지침으로 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셨대요.
2: 네.
0: 또한 선교사님은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믿음 때문에
2: 그렇죠.
0: 부부는 가정 예배를 늘 드렸고요. 그 예배도 한국어로 드리셨대요.
2: 네.
0: 그러니까 사랑방을 드나들던 조선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선교사님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2: 네, 네.
0: 사랑방을 통해 끊임없이 이웃들과 대화하며 질문하고 답하기를 생활했던 선교사님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랑방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2: 그 부산에서의 사역을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런데 네. 이 선교사님이 부산을 떠나신다면서요.
0: 네네.
2: 대구로 왜 가셔야 되는 거죠?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 부산도 정말 큰 도시잖아요.
0: 네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부산에는 선교의 큰 두 개의 물줄기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아마도 이제 학자마다 이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2: 예.
0: 한 가지 이유는 확실합니다. 부산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터를 잡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2: 네.
0: 또 부산에는요. 1890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 파송받고 내안하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땅 가운데 묻히신 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호주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분의 순교의 정신을 받들어서 많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부산으로 오게 되니까
2: 네.
0: 거기서 사역이 겹치게 되잖아요.
2: 네.
0: 아마 베어드 선교사님은 로마서 15장 말씀 이죠. 남이 터 닦은 곳에,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나는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실천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2: 네네.
0: 부산에 도착한 지 6개월이 지날 지금부터 사실 선교사님의 전도 여행은 시작됐고요. 남해 지역 순회 선교를 시작으로요. 이듬해인 1893년 4월에는요. 부산을 출발해서 동래,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안동, 영천, 경주, 울산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요. 5,000km가 넘는 여정을 한 달간 지속하셨다고 해요. 제가 사실 이거 차로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2: 네.
0: 차로 쌩쌩 고속도로 달려도 하루 종일 차로 달려야 다시 돌아올 정도의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기록을 남겨놓으셨는데
2: 네.
0: 아니 기록을 보니까 야 진짜 이 여정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경주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아직까지 책 한 권도 팔거나 나눠주지 못했다. 모두가 거절했다. 오늘 아침 두 사람이 계란을 선물로 가져왔지만 성경 말씀 듣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0: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말씀드린 이유는
2: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0: 먼 길을 가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생기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그게 힘이 되는데
2: 네.
0: 처음 갈 여정 내지에는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좌절되고 또 힘드셨겠어요.
2: 네.
0: 결국 선교사님은요 그 시기에 4월 22일 날 대구에 도착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갔던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2: 네.
0: 이 기록이 현재 대구 지역 첫 교회 창립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산 경남 지역을 호주 선교부가 관할하게 되면서 베어드 선교사님은 또 다른 선교의 거점을 세우고자 계획합니다. 여러 차례 전도여행을 통해 바라봤던 땅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2: 그 새로운 선교지 개척을 위해서 찾아가 보고 기도하고 대구를 마음에 품으신 거네요.
0: 네, 그렇죠. 1895년 12월 대구의 선교 거점으로 활용할 주택을 일단 마련하시고요.
2: 네.
0: 그리고 부산에 안주하지 않고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개척자 정신을 발휘하셨던 거예요.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이 부산과 대구를 오고 가면서 대구 선교부 설립을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조선 정부가 서울과 개항장, 그러니까 부산과 원산과 인천 외에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금하던 시절이었거든요.
2: 네.
0: 대구에 거처를 마련했던 있다고 해서 그곳에 마음대로 사실은 상주할 수는 없는

0: 시기였어요. 근데 베어드 선교사님의 기도와 열심이 낳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이 이제 대부에 머물게 되시는 거죠.
1: 예, 이게 베어드 선교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참 대구에 너무 귀한 분이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대구에서의 초기 선교 사역은 어떻습니까?
0: 이 열정으로 가셨으니까 초기에는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요, 선교부 개척과 함께 교육 사역에 많은 관심을 쏟으세요. 조선에 입국하여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당시 그 시기가 선교사님 도착하셨을 때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고요. 그렇죠. 바로 청일전쟁, 그리고 을미사변,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 시에 대해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다 겪으셨던 거예요.
1: 진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지셨대요.
1: 그렇죠.
0: 사실 선교사님은 교육학을 전공하셨거든요.
1: 네.
0: 그의 선교사님의 베어드 선교사님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던 선교부가요. 선교사님을 전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임명해요. 이게 대구에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을 서울로 불러들이거든요. 선교사님은 대구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와서 교육 사역에 좀 이 방향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1: 네네.
0: 우리나라 한국 전역에 교육 사역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해가지고요. 서울을 거쳐서 처음으로 대학을 세우는 그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세운 곳이 평양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평양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평양에 숭실대학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1: 대구를 떠나서 평양으로 가시는 거예요. 대구는 어떻게 됩니까?
0: 하나님께서 늘 귀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잖아요. 아내였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1: 네.
0: 남동생 이름은 제임스 아담스였거든요. 누나였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 가정이 대구로 이주하던 시기에 남동생은요, 26살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부산에 머물렀답니다.
1: 네.
0: 선교학에서 오셨고요. 언어 훈련하고 문화 적응 훈련하던 시기였습니다.
1: 이 가정이
0: 네네.
1: 정말 명문가네요.
0: 네.
1: 남매가 선교사인 그렇죠. 거예요.
0: 네네. 아담스 선교사님 가정은요, 어학교사였던 김재수와 함께 1897년 누님과 매형이 떠난 대구로 이주합니다.
1: 예.
0: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사실은 맞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숨겨놓으려고요. 왜냐하면 대구의 청라언덕 제중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앞에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베어드 선교사님 가정과 아단스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마련된 대구 선교부에 의료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의료사역을 담당할 선교사가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선교사가 정성스럽게 후배 동료 선교사에게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1: 네.
0: 그 편지를 한번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존경하는 존슨 의사님께 당신이 보내주신 6월 29일자 편지가 며칠 전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대구에 의사가 온다는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내륙기지로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의사인 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올 것이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다 보면 결국 당신은 어학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볼 때 당신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아담스 선교사님 가정이요. 대구에
1: 네.
0: 터를 마련하고 한 달 후에 대구 지역에 이 두 번째 선교사인 존슨 의사가 12월 25일 성탄주일날 조랑말 타고 아내와 함께 대구 남문안으로 들어옵니다.
1: 편지가 효력을 발휘한 거죠.
0: 네네네.
1: 맞아요. 네. 아, 이제 대구 사역 이야기 또 나오고요. 너무나 재미난 흥미진진한 네, 선교 사역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늘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시간 또 되게 많이 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이길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참 좋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감사해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저도 기쁩니다.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받은 은혜나 청취 소감 있으시죠?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안교회를 섬기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살기가 넉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었던 저의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네에서 가장 별난 할머니 밑에서 많은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0: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약했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협심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르레기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키 70cm에 44kg밖에 나가지 않는 나약한 몸으로 운동도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병들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시면 그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가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1: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나고 찾으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큰 은혜와 변화와 회복을 경험한 분들을 연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코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유튜브로 시작한 지 한 2년쯤 됐고요. 초창기 말씀 읊조리기 분야에 있어서는 이분이 대가이고 저는 무림 고수의 조상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인천 광명교회를 섬기시는 신대호 목사님 또 그 성도님들이 출연하셔서 말씀이 종일 내 입에서 선포될 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보여준다고 직접 간증을 하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두 딸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간증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한가 집에서도 그러하신가 생생한 간증을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딸인데 세 딸이 다 미국 유학 중이고 또 장학금을 받고 아주 훌륭하게 공부하고 있는 자매들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첫째 셋째 신세빈 신세별 두 명의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한테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미국 유학에서 미국 유학을 하고 5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2: 네. 저도 같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편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세빈 자매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전공이 뭐예요?
1: 전공은 회계학과 전공했습니다.
0: 우리말로도 하기 어려운 회계를 네. 영어로 공부하셨군요.
1: 맞습니다.
0: 그 우리 세빈자면 앞으로 비전이 뭡니까?
1: 저는 학과다를 하면서 교육 비즈니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전공은 회계학을 했지만 네. 앞으로는 학과다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 아이들에게 네. 어떤 방향성을 주면 좋을지

0: 대한 비전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야, 지금 교회에서도 아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영어 말씀, 네. 또 영어 동화, 성경 동화 네. 이런 걸 지도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0: 토요일에는 위즈덤 클래스로 해가지고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새기는 1시간 반 동안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1: 네. 그럼 무료로 다 하는 거죠?
0: 한 달에 1만 원 회비 있습니다.
1: 만 원? 네. 간식비도 안 되네요. 무료입니다. 네,
0: 무료입니다.
1: 아니, 인천 광명교회 오늘 이 방송 보고 들으면서 그 근처에 교회 찾으시는 분들이 갈 것 같거든요. 네. 인천 광명교회가 어디 근처에 있습니까?
0: 인천 2호선 성남역에 있습니다.
1: 성남역?
0: 네. 1분 거리에 있습니다.
1: 1분 거리. 네. 네. 근처에서 교회 찾으시는 분들은 인천 광명교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세별자매는 지금 어떤 거 전공하고 있어요?
2: 저는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1: 보스턴 소재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앞으로?
2: 저도 언니랑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프로그램이나 AI 같은 걸로 만들어서 언니랑 같이 교육 비즈니스를 네, 하가더를 통해서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1: 이 비즈니스란 표현을 쓰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또 그걸 애플리케이션으로 그쵸. 개발하고 제가 설명 잘했죠?
2: 네. 너무 좋아요.
1: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 신무하시는 인천 광명교회 말씀 읊조리기 이 하가다로 온 성도들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사실은 이 두 분이 엄마 아빠 목회하시는 것도 봤고 교회 성도님들을 계속 보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회복의 역사들을 직접 보신 것들이 많을 텐데 몇 가지 아는 대로 좀 생각하는 거 간증 좀 해주세요.
0: 많은 분들 우울증은 고쳐지는 건 당연히 많이 봤던 것 같고요.
1: 교회에서? 네. 세별자매 뭐 기억나는 성도님들의 간증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2: 저는 이제 하가다 캠프 때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초등학교 애들을 맡고 있는데 이제 하가다 캠프 참여하기 전에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왔어요. ADHD 학생이 참여해도 되나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당연히 된다, 오셔도 된다라고 하셔서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친구가 3학년이었는데
1: 초등학교 3학년?
2: 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시작할 때 친구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막 던지는 친구였어요.
1: 아, 그 정도로 심각할지를 모르고 받았군요.
2: 아, 그렇죠. 근데 그냥 가만히 못 있을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저희가 하가다 하는 시간에 저희가 옆으로 가서 하가다를 계속 읊조려주고 저희는 또 영어로 하잖아요. 겨울에는.
1: 그 여름에는 우리말로 말씀 읊조리기 캠프를 하고 겨울에는 영어 캠프를 하는데 하필이면 ADHD 그 친구가 올 때는 영어 캠프였네요. 네, 본문이 어디였어요?
2: 본문이 이제 신명기였어요.
1: 아, 심지어 그 어려운 신명기를 영어로 읊조리는 캠프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영어를 요즘은 많이들 잘하지만 못 알아듣거나 힘들어하지 않나요?
2: 그렇죠. 못 알아듣는 친구가 대부분이고 사실.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영어로 계속 말씀을 읊조렸는데 당연히 그 친구는 이제 이해를 못할 친구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사실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계속 읊조리니까 이 말씀에는 힘이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들려주면 이제 그 친구는 계속 듣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려줬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2: 그 친구가 이제 초반에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친구였는데 이제 끝날 때 저희가 롤링페이퍼를 항상 쓰거든요. 각자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은 그 롤링페이퍼를 쓰는데 이제 그 시간에 그 친구가 롤링페이퍼에다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의 마음을 썼더라고요.
1: 야, 친구들도 놀라고.
2: 네, 저희도 놀라고. 어허. 저희가 계속 읊조려주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야,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변하는군요.
2: 네.
1: 야, 놀랍습니다. 그 어떤 친구들은 캠프 와서 하루 종일 자는 애들이 있다면서요?
0: 그럼요. 중고등학교 특히 고3들.
1: 고3들.
0: 와서 잠만 자고 간식 먹고 싶으면 내려와서 잠깐 읊조렸다가 앞에 나와서 검사 맞고 간식 받고 자고. 그러다가 캠프를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 아, 이 캠프 롱런의 비결이군요. 강요하지 않는군요.
0: 맞아요.
1: 자고 싶으면 자라. 네. 와서 외우고 싶으면 외워라. 네. 읊조리고 싶으면 읊조려라. 근데 그렇게 잠만 자도 애들이 변화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0: 저희 캠프 마지막 날 소감문을 매일 밤마다 쓰거든요. 네. 그 소감문 발표도 있고 저희 선생님들은 매일 밤마다 소감문을 검토를 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얘기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0: 현관문을 보면은 마지막 날은 집에 가기 싫고 이렇게까지 오고 싶었던 캠프가 없다. 처음에는 4박 5일이고 핸드폰도 뺏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가기 싫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한테 핸드폰을 뺏는다는 건 정말 최악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핸드폰을 빼서 가기 싫다고 했는데 4박 5일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만큼 좋았던 캠프가 없었다.
2: 잘 자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닐까?
0: 잘 자게 해줘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잠만 자는 거랑 이 캠프에 와서 4박 5일 동안 어른들은 계속 말씀을 읊조리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면서도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게 또 다른 변화가 있구나, 아이들 마음 속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만 자서 좋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소리가 들린다는 게 사실 노이즈도 있다 보니까 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친구들은. 그렇죠. 에어팟을 끼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 말씀을 듣는데, 집에 가기 싫다? 이렇게 좋은 캠프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2: 어쨌든 그 기간 내에 말씀이 사람을 그냥 압도하는 기간이 되는 거군요.
0: 네, 맞아요.
2: 야. 근데 우리 지금 세빈 자매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 지금 졸업반이라고 했는데 같은 친구들, 그 한인 친구들이겠죠?
0: 네네.
2: 학교 친구들과 말씀 읊조리기를 해서 우울증이 치유된 친구 사례가 있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저보다 두 살 어린 친구였는데 네. 둘째 동생이랑 친구였는데 저랑 과가 같은 과여가지고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울증이 있었는지도 몰랐나 봐요, 본인이. 근데 상담은 받고 있는 상태였고 학교에서도.
2: 네.
0: 근데 미국인이랑 상담을 이제 받고 있던 친구였는데
2: 상태가 제가 어땠어요?
0: 수업 집. 그리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기숙사에서. 그래서 기숙사 방 안에서 뭐 음식을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밖을 아예 나오지 않는 상태.
2: 먹을 때도 안 나오고.
0: 네.
2: 진짜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서
0: 네네.
2: 점점 우울해지는 거군요.
0: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하가다를 해보자. 하가다를 해서 우리가 같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세 자매랑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 여자 세 명이랑 해가지고 여섯 명이서 카톡방을 만들었죠.
2: 네.
0: 그래서 제가 매주 시편 말씀을 배경화면으로 해서 올려주겠다. 그러면 네. 그 한 주 동안은 그냥 한 절만 가지고 계속 읊조려보자 했는데 그 친구가 한 하루에 500번? 그러니까 1000번?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2: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을 제안했나요, 보통?
0: 한 절씩 했어요. 일주일에 한 절.
2: 일주일에 한 절.
0: 네.
2: 근데 그거를 하루에 500번씩, 많이 할 땐 1000번씩.
0: 그렇죠.
2: 이렇게 읊조려갖고 올렸다고요?
0: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저 당황스럽긴 했는데.
2: 아, 그 한 10번, 20번 정도 기대했는데.
0: 네, 맞아요. 근데 뭐, 처음 하자고 해서 하가다가 뭔지도 제대로 설명해 준 적도 없는데,
2: 네.
0: 그냥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겠죠.
2: 네.
0: 그 친구에게. 그래서 이런 만남을 또 갖게 해줘서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친구가 정말 2개월? 정말 짧았던 것 같아요. 2개월 뒤에 너무 사람이 밝아지고 그냥 정말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2: 야.
0: 완전 나아가지고 그러면은 여름에 한국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캠프에 와서 같이 섬겨달라. 너는 하가다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와서 캠프에 와서 또 어린아이들 새별이랑 같이 1팀에 가서 섬겨주고
2: 야.
0: 했습니다. 친구가.
2: 2개월 만에 우울감이 깊었던 그 학생이 그냥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0: 네.
2: 그 근본에 하가다가 있었군요.
0: 네.
2: 참 놀랍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천광명교회 신대원 목사님이 원래는 이런 말씀 읊조리기 목회를 했던 분이 아니라면서요.
0: 네.
2: 그냥 일반 신방도 가시고 또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시고 일반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딸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하가다다. 우리 집도 이제 말씀을 읊조릴 것이야. 자, 우리 다 같이 하루에 1000절씩 읊조리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맏딸인데 그때 몇 학년이었어요?
0: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2: 네,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0: 그러니까 선포라기보다는 그때 하가다 캠프를 가라였어요.
2: 캠프를 가라?
0: 그러니까 집에서 하가다를 하기 전에 가서 먼저 하가다를 캠프에 그냥 보내신 거죠. 근데 3주짜리 캠프였어요, 심지어.
2: 심지어.
0: 3주인데 제가 고1 때 한참 잘 놀던 시기인데
2: 네.
0: 3주를 보내면 방학에 반을 보내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갔는데 핸드폰도 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캠프에서. 그래서 3주 동안 광주 하가다를 딱 보낼 순간부터 아빠가 하가다를 이제 시작하는구나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2: 이제 시작이다.
0: 네.
2: 아빠가 이걸 하고 있으니 벗어날 수도 없다. 큰일 났다.
0: 네.
2: 걱정만 했군요. 근데 걱정한 것 치고는 고1 때부터 꾸준히 말씀 읊조리기를 하루에 뭐 몇백 번, 1000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0: 네.
2: 그 동기가 뭡니까?
0: 저는 근데 어디를 보내면은 그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2: 성격이?
0: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캠프를 갔을 때는 요한복음이 통이었어요. 1장부터 뭐 끝까지. 근데

0: 내가 그때 다짐을 한 게, 아, 그럼 나는 왔으니까 요한복음은 통으로 떼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을 3주 동안 다 외웠죠.
1: 외웠어요?
0: 네.
1: 엄청나 캠프네요.
0: 네, 맞아요. 그냥 그걸 다 하는 친구는 없어요, 사실. 근데
1: 네.
0: 저는 또 오기가 있고 약간 성격이 그래서, 아, 요한복음을 다 외워야겠다 해서 다 외우고 나서, 캠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속독이랑 이제 사진 찍기.
1: 사진 찍기가 뭐예요?
0: 책을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은 그 책의 장면이 찍히는 거예요. 그 화, 한 페이지가.
1: 통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0: 네.
1: 그
0: 그래서,
1: 캠프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
0: 네.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책을 되게 그냥 페이지를 오래 보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1: 네.
0: 그러면 그 오래, 특히 수학 문제 풀 때, 그럼 그 공식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눈앞에 종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1: 그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른들은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라는 게 엄청 센세이션 그 테이프가
0: 네.
1: 돌았거든요. 그한번 책을 딱 보면 책이 다 암기가 돼서 서울대 의대를 갔다는 또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서.
0: 네.
1: 근데 그 주인공을 오늘 만나는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네요.
0: 네, 맞아요.
1: 이야, 놀랍습니다. 우리 새별 자매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 읊조리기를 한 거예요?
2: 저는 이제 저희도 시기가 같으니까. 근데 언니보다 이제 4살 어리니까 저는 13살 때였던 것
1: 네.
2: 같아요. 네.
1: 캠프로 같이 끌려간 거죠, 일단?
2: 저도 끌려갔어요.
1: 뭐안 힘들었어요?
2: 사실 저는 생각이 없이 갔는데 그냥 캠프라니까 좋아해서
1: 아, 뭐 물놀이도 하고 그런가 보다.
2: 그런갑다 하고 따라간
1: 네.
2: 거였는데 이제 언니들도 가기 싫어하니까 저도 가기 싫은 거예요, 괜히.
1: 네.
2: 그때는 핸드폰 뺏는다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1: 얘기하면 안 가죠.
2: 얘기하면 안 가죠. 딱 도착해서 저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군대 입소 비슷한 거구나. 근데 요거를 이제 사실은 자발적으로 말씀을 읊조리기가 쉬운 게 아니기
2: 맞아요.
1: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얼마큼 하면은 돈을 줄게 하면서 이렇게 당근도 주셨다면서요. 조건이 어땠어요?
0: 아, 1,000번에 10,000원이었습니다.
1: 1,000번 읊조리면 10,000원.
2: 네.
1: 하루 종일 해도 1,000번 될까 말까 할 텐데.
0: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최대 2,000번. 이게 진짜 돈이 좀 용돈이 필요하다면 3,000번. 일주일에.
1: 근데 착하다. 그 조금 덜 하고 아빠 3,000번 했어. 그러고 돈 받을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쵸. 근데 그럴 정도의 의미는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렇게까지 뭐 거짓말을 해서 굳이.
1: 굳이 안 받고 말지.
0: 네, 맞아요.
1: 그럼 일주일에 2만 원, 3만 원, 그거
0: 네.
1: 받는 재미로 쭉 했네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가다를 만나서 물론 지혜도 받고 은혜도 체험했지만, 아, 이게 진짜 하가다가 너무 귀하다 하는 거를 20살 되어서야 깨달았다고 들었거든요.
0: 네.
1: 계기가 있나요?
0: 제가 아빠랑 되게 자주 싸웠어요. 그래서,
1: 아빠랑?
0: 네. 아빠랑 말다툼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1: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0: 한번 싸우면은, 4~5시간은 앉아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1: 몇 학년 됩니까?
0: 그 고등학교 때 내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때는 고등학교 때는 토요일 날한 싸우기 시작하면 밤 10시에 싸우기 시작하면은 주일 새벽 1~2시에 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날 주일 날 근데 가면은 아빠 설교 들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마음적으로 많이 들리지도 않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죠.
1: 아버님 잔소리도 많으셨다고.
0: 아, 그렇죠. 그래서 집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머리카락이 많잖아요.
1: 네.
0: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냐? 뭐 학생이 화장은
2: 화장을
0: 왜
2: 왜 하냐?
0: 하냐? 이런 잔소리들이 진짜 많으셨죠. 근데 제가 20살 때 이제 아빠도 화가다를 한지한 4년째
1: 네.
0: 되실 텐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왔는데 아빠가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1: 갑자기.
0: 진짜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고3 때까지 이제 공부하고 이러느라 별로 집안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1: 네.
0: 이제 집에 딱 오래 계속 있는 순간부터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더니 심지어 본인이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1: 옛날에 없던 모습이에요?
0: 전혀 없었죠.
1: 야.
0: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고 잔소리는 그냥 뭐커녕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화를 내는 것도 당연히 없고.
1: 네.
0: 그래서 아 아빠가 근데 하고 있는 게 하가다밖에 없었으니까
1: 네.
0: 제 입장에서는 아 하가다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든 거죠. 그래서 아 우리 아빠 같은 성격도 저렇게 변할
1: 우리
0: 정도면은
1: 아빠한테 성격도. 네.
0: 하가다가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1: 야.
0: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1: 이건 진짜네요.
0: 진짜예요.
1: 목사님인 아버님이 가족들 입장에서 볼땐 우리 아빠가 확실히 변했다. 아, 이건 정말 뭔가 있다. 우리 새별자매도 우리 새빈자매가 그렇게 아빠가 변했다는 걸 느꼈을 때 비슷한 걸 느꼈나요?
2: 저는 사실 아빠의 감정보다 언니와의 싸움의 감정이 더 컸으니까.
1: 아, 또 언니랑 또
2: 이제
1: 싸웠군요.
2: 저는 여기고,
1: 예. 네.
2: 여기랑 싸웠으니까.
1: 근데 언니가 변했어요?
2: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0: 화도 안 내고 되게 순딩순딩한 언니가 된 거예요.
1: 옛날에 화를 많이 냈어요?
0: 옛날에 좀 많이 심했어요.
1: 아, 많이 심했구나.
0: 네, 말은 못하겠지만.
1: 그래서 아빠가 또 내적 지우 들어가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네요.
0: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와,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1: 아빠랑 할 때.
0: 그래서 저희는 그때 아마 언니가 아빠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푼 게 아니나 막 그런 의심도 하고.
1: 막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0: 좀 그때 엄청 힘들었죠.
1: 근데 언니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0: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화가 나도 계속하고 말씀 계속하고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뭐 물건도 자주 잘 빌려주고
1: 원래 안 빌려줬는데
0: 네, 원래 빌려주면 막 다시 돈 갚아야 되고
1: 그러거든요. 야, 이건 세빈자매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결단을 하잖아요. 네. 말씀 깨닫고 아, 우리 동생한테 잘해줘야겠다. 화내지 말아야겠다. 아빠한테 효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고쳐나가는 거하고 하가다를 하면서 달라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2: 결단하면 거의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항상 화는 당연히 안 내야겠다고 생각은 하죠. 그리고 네. 동생들한테도 이번에 조금 친절하게 해보자. 애들한테 뭐 달라고 해도 부탁도 잘 들어줘보자라는 다짐은 하는데 네. 됐던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저희가 2023년에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했어요. 네. 고린도 전서 13장을 하면서 제가 사랑에 확 꽂힌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제가 변화했다고 느낀 게 아마 제가 23살일 거예요. 네. 그리고 동생은 19살, 고3 때. 그래서 아, 그때 사랑절을 보면서 아, 내가 동생들한테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당연히 가족이니까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나서 아,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부터 이미 딱 걸린 거죠. 아, 동생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오래 참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근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니까 네. 그럼 내가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아하. 동생한테. 네. 그래서 아, 그럼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진짜 몇천 번씩은 해야겠다. 아하. 계속 꾸준히 해야겠다.
1: 자, 이게 지금 방향이 다르거든요. 네. 보통 우리 깨닫고 결단하고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 말씀을 내가 하가다를 해야겠다. 네. 몇천 번이라도 읊조려야겠다. 네. 이런 결론으로 간 거네요.
2: 그럼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면은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사랑이 성경대로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내가 이미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네. 그 성경을 접한 그 날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2: 근데 그거를 이미 본 시절은 뭐 10대 때일 텐데 그때는 사랑이 오래 참고 있는데 한 적이 없으니까
1: 그렇지, 그렇지.
2: 그냥 본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1: 자, 말씀 읊조리기가 사람을 화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는 안 되던 걸 되게 한다는 역사를 이 가족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아빠의 변화를 딸들이 간증하고 또 큰 언니의 변화를 막내 동생이 지금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아주 세세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돌아올 텐데 오늘은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국립합창단의 찬송가를 많이 틀었는데 오늘은 세빈자매, 세별자매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찬양을 녹음해서 영상을 만든 귀한 찬양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리 세빈자매 이게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2: 이 곡은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만든 곡이고요.
1: 네.
2: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하는 그 메시지가 담긴 그 구절을 하가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 찬양 가사를 보시면 완전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거에 하나님이 주신 멜로디만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1: 야, 우리 세별자매도 함께 찬양 참여하죠?
2: 네.
1: 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이 두 자매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로마서 14장 오늘 방송으로 최초 공개죠?
2: 최초 공개입니다.
1: 네, 최초 공개하는 찬양 여러분 보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인천 광명교회 우리 하가다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전 영상 도전을 주셨던 신대호 목사님의 두 딸, 원래는 셋입니다. 세빈, 세은, 세별인데 세은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이고 세빈, 세별자매 이렇게 모셔서 간증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우리 세빈 자매가 로마서 14장을 본문으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받아서 만든 곡이었고요.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옆에 기타 치는 형제하고 그 찬양하는 형제 훈훈하던데 누굽니까?
1: 기타 치는 분은 세별이 선생님이에요. 기타
0: 아, 기타
1: 선생님.
0: 선생님이고, 네.
1: 그리고 같이 찬양 부르는 남자친구는 저희랑 같은 고등학교로 나온 친구예요.
0: 그냥 친구죠?
1: 네,
0: 네, 남자
1: 친구입니다.
0: 사람 친구라고
1: 남자 사람
0: 정리를
1: 친구.
0: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고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하가다를 하면서 정말 온 가족이 변하는 걸 체험했고 교회가 변하는 걸 체험했는데 우리 세별자매는 학생 시절에 그렇게 걱정이 많았어요?
1: 네.
0: 네, 뭐 이렇게 말씀 읊조리면서 평안을 찾았다고 그 말씀 좀 해주세요.
1: 제가 지금은 엄청 웃음이

0: 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들 고3 때는 이제 진로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똑같이 이제 항상 스트레스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하고 뭐밥 먹었을 걱정하고 뭐 어디 가도 걱정하고 자기 전에도 꼭 걱정을 하고
1: 이게 몇 학년 때예요?
0: 이게 고등학교 2, 3학년 때인데
1: 그럼 무슨 걱정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0: 뭘 해야 될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곧 대학교 가는데 어떤 그 전공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사실 뭐그 나이 땐 당연히 할수 있는
0: 그쵸?
1: 고민인데 그게 보통 또래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고민을 했군요.
0: 네, 저 주변에는 확실한 친구가 많더라고요. 나는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친구가 좀 많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더 압박이 됐던 것
1: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걱정이 이제 별로 없어요?
0: 없어요.
1: 없어요? 대표적인 화납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결단한다고 사실 걱정이 잘 없어지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경험상.
0: 맞아요.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0: 사실 걱정하지 말아라는 조언도 많이 들었어요. 아, 때가 되면 어떻게?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머리로는. 근데 이제 사실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가 진로를 정했지만 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까지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었지만 이제 그때 언니들이 2학기 때딱 들어와서 저한테 가장 먼저 해준 그런 제안이 하가다 하자였거든요. 제가 하가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스트레스 생각이 더 많았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길을 갈 때든지 서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하가다를 그렇게 막 못매여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언니들이 와가지고 저를 양 쪽에서 붙잡고 같이 하가다 하자 이렇게 먼저 해줬던 것 같아요.
1: 야, 훌륭한 자매들이네요. 그래서 말씀을 언니들과 같이 계속 읊조린 거예요?
0: 네, 계속 읊조렸던 것 같아요.
1: 그 어느 순간 달라진 걸 느꼈나요?
0: 그때 당시에는 계속 하가다만 하고 내가 걱정이 없어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진짜 돌이켜 보니까 와, 그때 정말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 세빈 자매도 울컥울컥 부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화 그런 게 어느 순간 없어졌다고 고백한 것처럼 세별 자매도 늘 눈떠서 잘 때까지 하던 고민들이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그냥 녹아서 없어졌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
0: 녹아졌어요.
1: 녹아졌습니까? 아, 지금 너무 밝고 좋습니다.
0: 네, 걱정은 사라지고 기대가 생겼죠.
1: 세별 자매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대학을 좀 한두 해 있으면 졸업을 할 거고 사실 지금 이때도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할 때거든요. 지금은 걱정이 안 돼요?
0: 네, 지금은 사실 걱정이라는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약간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일을 맡기실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는 것
1: 걱정이 없어진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고요?
0: 같아요. 네.
1: 우리 세별 자매의 진로와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지금 궁금할 거예요. 뭐 캠프를 어디 갔다 그러는데 우린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말씀 읊조리기로 하가다로 이 아이들을 지도해야겠다 결단하시는 부모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세별 자매가 사실은 하가다 캠프 때마다 내려와서 그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뭐 중고등학생을 지도하면서 아들이 변화되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자, 집에서 오늘 지금 엄마가 앉아있어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저좀 알려주세요. 우리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현실적으로 얘기를, 정말 현실적인 방안을 얘기해드리자면, 저는 1000번에 10,000원이라는 용돈을 받았잖아요. 100번에 10,000원을 거셔야 됩니다.
1: 대가를 지불하라.
0: 무조건이죠.
1: 100번에 만 원이면 너무 금방 해서 만원 타갈 것 같은데.
0: 생각보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안심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번에 10,000원이 큰 돈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만큼의 가치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1: 그러니까 학원도 꽤큰 돈을 들여서 보내는데 말씀 읊조리기만 할수 있다면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라.
0: 그렇죠. 무조건.
1: 무조건. 그러면은 뭐 애들이 좋아하는 뭘걸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100번 읊조리면 짧은 구절 있잖아요.
0: 네.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0: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으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믿게 되는 거죠.
1: 아멘, 아멘.
0: 그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이게 이 아이들한테 정말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 말씀
1: 아멘.
0: 자체가.
1: 아멘.
0: 그러면은 짧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럼 그 짧은 말씀이라도 이 아이들한테 살아서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짧은 말씀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우선순위의 문제네요, 결국은.
0: 그럼요.
1: 우리 집안의 최우선순위는 말씀 읍조리기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세별자매가 그 얘기했는데 본인이 읍조리지 않는다고 그래도 말씀이 계속 귀에 들리게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를 하셨거든요.
0: 네,
1: 그 말씀 조금 보완해서 해주시겠어요?
2: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1: 네.
2: 이제 저는 언니가 아빠랑 싸울 때 저는 한창 어렸을 때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용돈을 준다고 해도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저는 강요한다고 해서 막 강요하면 더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하다가 어느 순간 몇 년 계속 지속하니까 가족들은 하가다를 계속 웃조리는 거예요. 차에서 계속 하가다를 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계속 말씀이 들려오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니 무안하기도 하고 나만 말씀을 안 읊조리네 약간 이랬던 생각이 계속 점점 들면서
1: 네.
2: 아 나도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일반적인 풍경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세혼자매까지 다섯 식구가 어디를 이동해요.
2: 네,
1: 여행을
2: 네.
1: 간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운전하면서 하가다 하고,
2: 그쵸.
1: 엄마는 엄마대로 하고,
2: 맞아.
1: 각자 말씀에 웅얼웅얼 그 차 속에서 돌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 네,
1: 가만히 있으면 민망하겠네요.
2: 네, 민망합니다.
1: 아, 이 분위기가 중요한 거네요.
2: 맞아요.
1: 늘 말씀이 들리게.
2: 네.
1: 그러면 결론은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겠네요.
2: 그렇죠, 무조건이죠.
1: 무조건이에요.
2: 네.
1: 그리고 애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2: 네.
1: 거꾸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 오늘 천번 못하면 혼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2: 도망가죠.
1: 도망가요. 그렇죠. 본인 옛날 과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활용한다든지 지하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개수기를 활용한다든지 구체적인 무슨 적용 방안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저는 이제 매주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말씀으로 주일날 배경화면을 해서 한글, 영어 이렇게 말씀을 설정을 해서 매주 청년부 톡방에 올려줘요. 그래서
1: 네.
0: 청년부들은 그걸 배경화면을 설정을 하면은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핸드폰을 근데 딱 키는 순간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하가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 말씀이 보이면은 적어도 10번이라도 계속 아하. 소리를 내게 되는 이게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게 있어야 확실히 습관이 생기는 것
1: 그러네요.
0: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하는 거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1: 네.
0: 저도 톡방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면은 배경화면을 올려주는 걸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1: 아 우리 가족이 시작한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 요즘에 AI로 디자인도 가능하니까
0: 네네.
1: 배경화면 예쁘게 만들어서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하고 올려주면
0: 네.
1: 눈에 보일 때마다 읊조리게
0: 네.
1: 되네요.
0: 네.
1: 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때는 저는 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글자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씹으면서 그때는 하가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지만 눈에 보이지 소리를 낼 수 없을 때는 그래서 차근차근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씩 계속 읊조리면서 하는 것 같아요.
1: 아하, 소화하는 마음으로.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성격에 따라서는 이게 목적 지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1000번 내가 무조건 날성한다.
0: 네.
1: 내가 이거 못하면 밥을 굶겠다.
0: 네.
1: 이런 분들이 있는데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우린 연연하고 싶은데 세별자매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됩니까?
2: 숫자에 연연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1: 지내보니까?
2: 네.
1: 왜 그렇죠?
2: 사실 처음에는 용돈이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이제 숫자를 한 막 500번 올리면 5,000원이잖아요.
1: 네.
2: 제가 하루에 막 400번을 했는데 4,000원을 받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1: 왜요?
2: 4,000원보다 5,000원이 좀 더 좋으니까.
1: 아, 그렇지, 그렇지. 좀 더 할 걸, 100번 더 할 걸. 네.
2: 그게 생기니까 몇 번 지금 더 해야겠다 하면서 뭐라 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마음이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1: 아.
2: 네. 그렇게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2: 네.
1: 딱 정해놓고 못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2: 네.
1: 근데 이제 하가다를 말씀 읊조리기를 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 방법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는 이제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하가다를 왜 하고 싶은지를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용돈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0: 해마다를 계속 하고 싶지?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말씀, 제가 읊조리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제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하가다를 느껴지니까
1: 네.
0: 이 말씀을 내가 그러면 왜 하가다를 하고 싶지? 내가 왜 이거를 1000번씩 읊조리고 싶은 거지? 내가 왜 목표 지향적으로 이걸 3000번, 5000번씩 읊조리고 싶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거기서는 결론이 나와요.
1: 야.
0: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매일매일 큐티를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런 크리스천들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왜 내가 큐티를 매일 하고 있는 거지? 왜 매일 하고 싶은 건지? 거기에 좀 초점을 둔다면은 목표 지향적인 게 사라지는 게 되게 지극히 당연해져요.
1: 야.
0: 그리고 거기서는 아 그럼 하가다를 하고 싶은 게 굳이 1000번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은 결국 100번을 하더라도 그 간절함이 되게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1: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
2: 네, 그 네. 갈망하는 마음.
1: 갈망하는 마음. 아하.
2: 네.
1: 우리 세빈 자매가 내 속에 울컥울컥해갖고 동생들이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했을 때
0: 네.
1: 고린도전서 13장이죠?
0: 네.
1: 사랑장을 내가 읊조리면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0: 네.
1: 라고 생각하면서 읊조렸던 것처럼.
0: 네, 맞아요.
1: 고린도전서 13장을 몇 번이나 읊조렸나요?
0: 한 3만 번, 적어도 3만 번이에요.
1: 3만 번.
0: 셀 수가 없어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몇 번을 했는지.
1: 야, 그 정도면 다 암송을 하고
0: 네.
1: 계속 읊조렸네요.
0: 네.
1: 근데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됐잖아요.
0: 됐습니다.
1: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설교 말씀을 늘 듣는데 1년에 한두 번 들을 때마다 괴로워지는 제 자신을 좀 생각하는데 아,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읊조려라.
0: 네.
1: 여기에 핵심이 있군요.
0: 네.
1: 이렇게 은혜의 간증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세빈 자매, 세별 자매 이 방송을 엄마 아빠도 들을 거고 또 목사님도 들을 거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거든요.
0: 네.
1: 마무리하기 전에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가겠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세빈, 세별 한 말씀씩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0: 저는 우선 부모님들께는 정말 용돈을 큰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갖고 싶던지 정말 갖고 싶은 거가 있다면은 그거를 사주겠다는 투자를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꼭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동기부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 아멘.
0: 무조건.
1: 네.
0: 저도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이들이 20살,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이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큰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젊은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도 10대 때 되게 눈물 흘리고 막 감정적인 수련회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회개하고 막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사실 돌아오면 일상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1: 그렇죠.
0: 거기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삶에서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20대 때부터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 속에서 만나 하나님은 제가 수련회 때 만난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1: 어떻게 다르죠?
0: 수련회 때는 제 감정이 앞서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를 가는 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그날 너무 걱정도 없고 너무 행복한 시절에 수련회를 갔다면 그때 가서는 뭐 만난 사람들이 좋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감정적인 요소에 포커스가 됐다면은 20대 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또 수련회 같은 게 없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하는 게 하가다밖에 없었는데 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니까 감정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사라졌지만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2: 말씀이 영원하니까
0: 말씀이 영원하니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1: 아멘, 아멘.
0: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1: 야.
0: 그래서 젊은 청년들한테는 이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나 10대 때 진짜 뜨거웠는데 나 그때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정말 뜨거웠는데 나 지금 왜 이러지? 내 신앙이 다 죽었나? 그게 아니라 그때 만난 하나님은 그때 시절에 감정적으로 만난 하나님이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가다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다른 하나님을 만날 거다.
1: 야.
0: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1: 아멘,
0: 것
1: 같아요. 아멘. 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에 모시느냐가 네. 큰 차이가 있네요.
0: 네.
1: 우리 세별 자매는요?
3: 저는 먼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부모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이런 되게 좋은 게 있으면 이런 하가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아이들에게 좀 공유도 해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먼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환경을 좀 조정해서 먼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먼저 권유할 수 있는 그런
1: 그 부모님이 먼저 인식을 바꾸셔야겠네요. 본인이 하시고

0: 싫어하는 거좀 이렇게 좀 화가다만 하면 내가 요건 조금 빼줄게.
1: 네.
0: 요걸 더 해줄게.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를 하셔야겠네요. 맞죠?
1: 네.
0: 네, 맞습니다. 맞답니다, 여러분. 자, 인천 광명교회는 봄, 여름, 겨울로 화가다 캠프를 하는데 올해 캠프는 언제 계획이 돼 있나요?
1: 8월 첫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0: 아, 그렇군요.
1: 네.
0: 본문이 어딥니까?
1: 로마서입니다.
0: 로마서.
1: 네.
0: 로마서를 하루 종일 읊조리는 또 캠프네요.
1: 네.
0: 가면 두분 자매님들 만날 수 있나요?
1: 만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유튜브 채널 보시고 두분 자매님 만나서 개인적인 상담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천 광명교회에 저희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읊조리고 은혜 받으면 저희는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저희는 큰 보람을 느끼는 극동 방송이 되겠습니다. 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이 유튜브 채널 댓글창, 첫 번째 댓글창에 관련된 정보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변화를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의 세딸 중에 우리 신세별, 신세빈 두 자매님 나와주셨고요. 남은 기간 또 부산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먼 거리 기꺼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제공해 드립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친절하게 제가 다시 볼수 있는 링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널리 전하시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작 진행은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9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 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종종 뉴스에서 어떤 미술 작품이 어떤 고귀한 골동품이나 보물들이 수백억, 수천억에, 수십억에, 수억 원에 팔렸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2017년 인류 역사상 최고가로 한 미술 작품이 경매에 나와 팔렸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트로 문디라는, 살바트로 구세주 예수라는 그런 뜻인데, 살바트로 문디라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 한 장이, 글쎄 그 그림 한 장이 아파트도 아니고 몇만 평 땅도 아니고 그 그림 한 장이 무려 5,500억 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가로 팔린 미술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트로 문디라는 이 그림 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2019년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에요. 무려 132억 원에 팔렸어요. 132억 원. 와, 132만 원도 아니고 132억.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야, 도대체 5,500억 원 정도, 아니 132억 정도의 그림은 어떤 신묘한 미적세계가 담겨 있을까? 어떤 아름다운 미적세계를 그 화폭에 담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가만 보자. 132억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인고?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세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마 후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엄청난 돈, 13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그 그림을 사서 걸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그림에 그 정도의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럼 그림은 도대체 뭘까? 아까 살바트로 문디는 팔린 그림 중에 최고가이지만 아직 안 팔렸지만 만약에 경매에 나와 팔린다면 가장 비싼 그림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는 유럽여행, 배낭여행 했을 때 젊은 시절에 보았던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나리자는 도대체 얼마쯤 될까 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모나리자 가격 했더니 글쎄 생각보다 싸. 29,800원, 17,100원이 나와. 대체 왜, 뭔가 했더니 모나리자 티슈 30놀짜리 한 팩에 28,000원이고요 각 티슈가 17,000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나리자가 가격을 매길 수 있겠어요? 프랑스 정부 추산 모나리자가 만약에 경매시장에 나온다면 얼마쯤 매길 수 있을까를 팔진 않을 거지만 프랑스 정부가 한번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모나리자는 최소 가격 2조 3천억 원에서 40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정부가 발표냈어요. 뭐 팔진 않겠지만 자 보세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거야. 부르는 게 값이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만큼 가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작품과 상품의 차이에요. 모나리자 티슈 상품은 가격이 매겨져 있어. 하지만 보물, 작품 여러분 소중한 보물과 작품들은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것은 가치를 가지고 그게 바로 그 작품의 가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 작품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모나리자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비싼 보물은 모나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어느 박물관입니까?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바로 당신이 바로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모나리자는 끼케야 최고 추산도 40조 원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이크는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예요. 이 텀블러는 3만 원을 지불하고 샀어요. 3만 원을 지불했으면 이건 얼마짜리라고 불러요? 3만 원짜리. 저 키보드는 우리가 8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저 키보드는 얼마짜리예요? 800만 원짜리예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바로 예수님짜리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아끼셔서 뭐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10조, 100조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짜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인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아세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예요. 우리 러시아 미니스트리도 당신은 예수님짜리예요.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가로 치르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르시고 그러고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여러분 반드시 사고 싶은 갖고 싶은 구하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정적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달콤한 감동적 수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사셨기에 우린 예수님짜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의롭다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여러분 하찮게 여기서도 안 돼. 자기 자신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데 하나님 기꺼이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그 선택을 하시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독생자를 대가로 치르셔서 우리를 또 건지실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체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선행의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쟁취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대구절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기쁜 소식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믿게 된 사람들은 마치 보물을 땅에서 발견한 사람들처럼 야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이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발견하자 기뻐 뛰며 그것을 감춰두고 돌아가서 올던 모든 것을 팔아 자기 소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건지셨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발견한 자들은 마치 평범한 일상 속에 일하다가 통 뭐 걸려 뭐야 파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한 사람들과 같다는 거야. 그때부터는 자기 삶이 뒤바뀌는 거야. 가치관이 세계관이 뒤바뀌어서 그걸 얼른 덮어놓고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와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거야. 이게 가치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그게 최고의 보물이야. 아까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유산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값으로 치르고 대가를 치르도 아깝지 않은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번 마늘밭에서 몇십억이 발견된 적 있잖아요. 그 불법 도박하는 사람들이 숨겨놓을 데가 없어서 비닐로 꽁꽁 싸서 5만원짜리를 막 마늘밭에 수십억을 숨겨놓은 여러분 그 뉴스 들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일하다가 마늘 심다가 뭐예요? 어디 여기 50억 있어. 여러분 그 밭 사요 안 사요? 진짜요? 당장 달려가서 주인집에게 전세금 빼달라고. 오늘 당장 갈 곳도 없어. 그런 거 안 따져. 여기 안에 50억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기 안에 이 밭을 사면 50억이 내 건데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이 여러분 계산됩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을 시작하고 잠잘 곳도 없어서 여인숙을 전전하고 나 마늘밭 사러 가리라 우리 이렇게 하잖아 신앙생활 숭고하고 막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사람은 이를 발견한 숨겨두고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하며? 억울해하며? 손해본다 낙담하며?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거 시키냐고 자꾸 짜증내며? 서운해하고 섭섭하며? 아니죠? 기뻐하며. 왜 진짜 여러분 그 밭은 허술해 보여도 이 안에 감춰진 보화가 너무 크기에 그걸 진짜 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차도 다 팔아. 지금 차가 문제예요. 그 중고차 다 내놓고 집도 전세 다 빼서 찜질방에서 살며 오늘 뚜벅뚜벅 그 십리길을 걸어가도 짜증내지 않고 콧바람 다른 사람들은 쑥쑥쑥쑥거려요. 당신을 향해 저 미쳤다고.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아니죠.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은 지금 극단적인 두 대가 지불의 이야기가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그거 알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살리고 건졌단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맞아요. 내가 그 보물 같은 복음을 내가 믿고 발견했는 거로 저는 기뻐하며 그 복음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기에 저는 어떤 것도 손해보고 어떤 것도 절제하고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 성경 구절은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는 거. 어찌 보면 신앙은 복잡한 것 같아도 교회 생활은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아까도 뭐 일 연합회는 뭐고 이 연합회는 성교회는 또 뭐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 단순한 거야. 진짜 그 가치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느냐? 여러분 가치는요 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가 지불로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떤 감언, 이설, 미사, 여구 이런 감동적인 수상으로 우리를 그냥 말로써 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독생자를 주셨죠. 대가를 치르셨죠. 그게 가치야. 여러분 유명한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Price is what you pay. 가격은 네가 pay, 돈을 지불한 것까지가 그게 바로 price 가격이고 value is what you get. 네가 value, 가치는 네가 그래 그것을 진짜 소중하게 여겨서 그거를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서 그걸 가진 것까지가 진짜 value, 진짜 가치다. 우리 말로는 보호하다, 보물이다, 소중하다 하지만 진짜 보물을 발견하면 그에 합당한 무엇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서럽고 억울하고 숭고하고 막 영적인 힘겨운 길을 꾸역꾸역 가는 게 아니라 기쁘고 설레. 이 기분 누가 아랴? 행복하게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이제 얼굴을 좀 펴시길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안 좋은 부작, 잘못된 오염된 병듦의 증거가 섭섭, 서운, 불평, 비난.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뭘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아 떠돌아다니는지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걸 모르는 거야. 저만 몰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기호와 취향에 적합한 곳을 찾아다니지만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그렇지 않아. 여러분 간송미술관이라고 알고 계시죠? 간송미술관. 여러분 웬만 국립박물관 못지않은 한 나라에서나 세울 법한 정도의 보물과 문화재와 미술작품들을 외부로 외국으로 유출 반출되지 않도록 한 개인이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만들어는 보물 창고이고요, 국보의 창고고요, 미술 작품 명작들의 창고입니다. 여러분 이 간송은 전영필 선생의 호의기에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세워놓은 우리나라의 보물 중에 보물이고 정말 위대한 애국자 중에 애국자인데 전영필 선생은 23살에 당시 기록에 보면 조선 부호, 조선의 갑부 40인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부자인데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자기 형은 아버지 호적에 들어가고 자기는 큰아버지 호적에 들어가서 양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형마저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가 돼가지고요. 23살에 여러분 종로 일대 모든 상권을 다 가지고 1년에 나오는 그의 그 논에서 나오는 여의도의 10배 이상의 논에서 나오는 여의도 크게 10배 이상의 그 논에서 나오는 그 쌀의 양만 2만 석이 넘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보물을 발견해. 뭐냐면 훈민정음, 1443년에 제정된 이 훈민정음의 원본이 좀 발견됐다는, 1940년에 원본이 있다는, 진본이 있다는, 해례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작동 원리와 이 글자의 창제 원리를 기록해 놓은 설계도 같은 책인데 그 진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준 김진태 언어학자, 국문학자 김진태 선생의 소개로 그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파십시오 했더니 그 소유주가 당시 엄청난 돈, 거금 1,000원을 부르는 거야. 그때는 1,000원 엄청 큰 돈이면 1,000원을 주시오 그랬더니 그때 간송 전영필 선생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죠, 너무 세게 불렀죠. 그랬더니 아니 이런 보물을 어떻게 1,000원에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보물을 제 값을 주고 사야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서울 한양에 큰 저택을 사고도 남을 법한 10,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서 구입해서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키며 오늘까지 보존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 가치를 알면 기꺼이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가치를 소유하고 get. 그래서 value is what you get. 네가 진짜로 그것을 얻느냐에 따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소중하십니까? 진짜 믿음, 여러분이 부른 노래처럼 진짜 소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진짜 소중하십니까? 그럼 뭐를 이런 pay 하셨습니까? 뭐를 대가 지불하셨습니까? 아니 어디까지 대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여러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까? 입으로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교회 사랑은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여러분 교회가 밑바닥에 회복되고 일어날 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려 하지 않냐고,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어떠한 양보도 배려도 없는 그 모습이 과연 진짜 사랑이겠냐는 거야. 나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 집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내 집은 잘 꾸며놓고 살면서도 그만큼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꾸미고 교회를 아끼는데 당신은 pay, 이런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해 본 적 있냐는 거야.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 거의 기꺼이 인생도 바치고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죠. 스페셜한 특별한 대접만 받기를 좋아하고 교회 경영과 교회 중요한 어떤 결정 처리에 내가 관여하는 것이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주인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무엇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지. 얼마 전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저는 직장도 포기할 수 있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 와서 교회 정부와 지나간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을 제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상상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기에 어떻게 해요? 전 인생을 거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훨씬 더 헌신하시고 그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 가치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지만 전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15년 전부터 제 인터뷰에 항상 나온 얘기예요. 뭘 그렇게까지 개척할 때부터 제가 이제 알려주고 전국적으로 알려줄 때부터 뭘 이렇게까지 내가 항상 뭐 가족들까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 작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성교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 기자들의 질문에 저 인터뷰할 때 항상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교회

교회가 비방당하거나 그 교회가 조롱당하거나 그 교회가 오늘도 무너지거나 허물어지거나 악한 개교와 악한 침탈의 시도를 당하는 걸 보면 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문 닫고 조롱당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택하시래도 주님은 당신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리들이 모여있는 그 은혜 받은 자들, 예수님 자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입으로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는 공동체이기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헌신해도 그것이 과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늘밭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명했어요. 마늘밭에 50억 있다면 지금 여러분 추호에 뭐 흔들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고 아멘을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마늘밭 50억 살 거예요. 네. 전세 내놓을 거야. 차도 팔 거야. 집 나라 그 일을 위해 헌신할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은 모두들 나의 오늘 불순종과 오늘 헌신하지 못함과 오늘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함이 내 형편의 문제, 내 상황의 논리인 줄 알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돈이 좀 들었잖아요.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내가 분명히 애들을 유학을 보낼 때 제 계산으로는 환율이 126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500원이요. 나 억울해서 못 내. 환율 떨어질 때까지 휴학하거라. 이러겠어요? 여러분, 그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명문대를 나오면 그가 인생 가운데 얻어질 유익과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믿어야 안 믿어요? 나 알죠? 믿고 알면 저 다음 학기에도 등록금 낼 것입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를 아는데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차 사고, 집 사고, 등록금 내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 다 해놓고 그냥 남는 찌끄러기를 드리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가치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했어. 그럼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그 사랑 너무 커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마냥 모든 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았어도 그것을 그 진귀한 보화를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와 보물이라고 정말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은 그 대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실은 진짜 가치를 여러분 진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홍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전 보물을 발견했다고 저한테 우리 목사님 보물이라고 전 만날 때부터 그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 보물을 찾으러 왔다. 울산에 찾아오셨을 때부터 그때 진짜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뭐 보물이라고 말만 하고 나를 곰을 취급하면 안 되잖아. 근데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던 진짜 보물답게 대해주시잖아. 내가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물처럼 대해주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가치를 진짜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도 보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가지불이 이루어지고 않다면 그건 그냥 고물인 거야.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고물 취급하지 마시고 보물로서 다룰 수 있는 보물로서 대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명 걸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세 명을 주셨어요. 쓰리 명. 첫 번째 명은 생명, 두 번째는 계명, 세 번째는 평생을 대가로 지불하고도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계명과 말씀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생명보다 귀한 말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풍조가 좋은 게 좋은 것이요, 거기에만 길 있나요? 다 길 있죠. 부른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신을 믿는다고 어떤 교회는 중을 데려다가 기도를 시키고 다 같은 종교라고 희한한 소리를 내뱉고 있지만, 여러분, 폭하고 핍박받고 아집이니 고집이니 오만이니 독선이니 소리를 들으며 온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영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린 목숨 걸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공동체와 조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 온 인류 역사의 근간이고 우리 신앙의 이런 뼈대인 교회와 가정.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유일한 조직.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을 허물고,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허물려는 이런 악의적인 악법들,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죠. 맞아요. 누가 차별한데? 혐오하면 안 되죠.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을, 소수의 비보편적인 사고와 취향을 갖고 있는 그런 소수자들을, 여러분, 소수라는 이름도 되게 피해자 프레임을 씌워서 되게 자기들의 뭔가 권리 찾아가고 싶은 네이밍 싸움인데, 저는 소수라는 의견보다 비보편적인, 비상식적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비보편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부의 그들의 인권과 권리가 그렇게 소중하면, 이런 보편적인 절대 다수의 신앙과 신념도 존중해 주셔야지. 우린 이 성경의 말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의 이 숭고한 신앙과 우리의 신념도 지켜주셔야지. 왜 이것은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이러면, 아니, 그들이 어떤 비보편적인 취향을 갖던, 우리 그걸 갖고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근데 그것까지도 법으로 규제하면 이것을 범법자 취급을 하려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것을 맞서 싸워야 돼요. 이걸 그냥 수용할 수 없어. 그죠? 여러분, 미국 가보셔야 돼. 여러분, 미국은 지금 학교 통지문에, 여러분, mother, father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parents 1, parents 2 이렇게 나와요. 꼭 여자가 엄마가 아니고 꼭 남자가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란 단어도 성차별적 단어라고 쓰지 말래요. 아, 실제 있는 일이에요. 학교에서 통지문을 받으면 parents 1 사인받고 parents 2 이래요. 얼마 전에 여러분 2022년부터 지리하게 끌어왔던 한인스파, 뉴저지 한인스파 대법원 판결 나온 거 보셨어요? 22년도에 뉴저지에 있는 한인 찜질방 한인스파 한 남자가 여탕에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막 기겁을 했죠. 그때 그를 고소한 거예요. 나는 여자라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느낀대, 여자라고. 그래서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고소당할 거 아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수영복으로만 가려달라. 그것도 안 되지. 난 여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이 여자야. 그래서 그거를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고소를 해가지고 올해까지 싸운 거예요. 판결이 나왔는데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여자 스파를 이용하는 여성 고객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에 대해 포용할 수 있는 자세로,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대. 이게 오늘 판결이에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결과들이에요.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 여러분, 남자 아마추어 선수들이 대학교에서 엘리트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로 했던 남자 선수들이 여자 프로만 와도 걔들이 다 이깁니다. 근데 그냥 오늘 나는 여자래, 기분이. 그럼 여자들이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입을 재갈을 물리고 막는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0: 순수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복음을 발견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외쳐야 될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여러분, 나를 예수님 독생자를 대가 치르시고 예수님 자리로 나를 사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생명 걸고 그 믿음과 신앙 지키며, 오늘도 생명 걸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정말 무오성,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종교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여러분,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교회 폐쇄법을 반대하고, 이단들과 뭔가 이렇게 잡스럽게 섞이려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우리는 다 배격하고 순결한 예배, 순결한 신앙을 위해 무엇도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기꺼이 우리 시대 가운데 왕따당하고 전 근대적이고 덜 문명화된 반사회적 집단처럼 매도되고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 끝까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물맷돌 무버트 모든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장소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0: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집을 짓다 보면 기둥과 석가래를 잇는 단단한 매듭이 필요하듯 우리 삶도 수많은 관계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라는 매듭을 가장 아름답고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흩어지기 쉬운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띠와 같은 것이겠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띠가 둘러지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사랑이라는 띠로 묶여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따뜻한 매듭을 한 번 더 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 성가산책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먼저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 중에 하나인 코로네이션 미사, 우리말로 대관식 미사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는 19곡의 미사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 16번째로 작곡된 이 대관식 미사는 그의 나이 23살에 잘츠부르크에서 완성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작곡된 것이지만은 어떤 모차르트 해석가는 그의 나이 23살에 황혼의 삶을 느꼈다고 할 만큼 짧은 생에 긴 음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나이에 작곡한 것으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가 이 시기에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봉직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곡이 교회음악으로 작곡됐죠.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곡을 해서 더더욱 이 노래가 힘이 있고 규모도 크고 전통적인 교회 양식에 의한 호모포니, 그러니까 선율과 화성이 서로 뚜렷하거나 음악의 텍스처가 화음 진행으로 되는 이런 스타일로 작곡됐습니다. 먼저 키리에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단테 마에스토소로서 전주 없이 합창을 하는데 한마디 안에 포르테와 피아노가 급작스럽게 나타나면서 극적인 조화를 보이는 곡입니다. 또 솔로의 가락이 아주 선율적이어서 인상적이고요.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키리의 주요리를 불상에서 들으셨습니다. 뭐 굉장히 고백하는 노래 같지만은 아주 행복해 보이죠. 이것이 또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여러분, 미사곡이 원래는 가톨릭교회 음악이었지만은 지극히 예전적인 음악이어서 개신교에서도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곡의 전곡 연주 시간은 한 26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전곡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글로리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이제 가사로 되어 있죠. 글로리아. 이 악장은 독립적으로도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이나 음악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창과 사중창이 어울리며 아주 명쾌한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 곡입니다. 연주는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이 좋은 연주라는 것은 연주 테크닉만 좋은 연주가 아니라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하는 연주가 좋은 연주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악기 주법이나 또 당시 합창단의 사이즈, 발성, 교향악단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작곡가가 원하는 연주를 했는데요. 그런 연주를 원전 연주 또 정격 연주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합창단이 굉장히 그런 연주를 많이 했고 특히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라는 분인데요. 원전 연주 소프라노의 아주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크레도입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크레도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으면은 아주 가사는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곡도 굉장히 호모포닉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곡들이 그렇지만은 당시에 미사곡을 30분 이내에 작곡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는데 글로리아나 크레도는 가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똑같은 가사로 네 파트가 동시에 나가는 호모포닉하고 빠르게 작곡을 하는 것이 작곡가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곡의 중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시사 이런 가사는 또 신비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중창으로 처리하면서 곡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사에서는 또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크레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호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특집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크레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상투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상투스가 세 번 반복된 다음에 호산나 인 엑셀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네딕투스,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사중창으로 노래하는데요. 바이올린의 주제가 참 여기서는 또 인상적입니다. 베네딕투스 후에는 다시 호산나 인 엑셀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또 나옵니다.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상투스와 베네딕투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곡은 소프라노 독창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멜로디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거로의 결혼에 나오는 곡입니다. 거기 나오는 도베소노라는 백작 부인의 아리아인데요. 모차르트가 오페라 곡을 먼저 쓴 게 아니고 이 대관식 미사를 먼저 써놓고 나중에 이 곡이 이제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오페라를 쓸 때 자신의 멜로디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오페라 아리아 주제로 쓴 것입니다. 이 소프라노 독창이 길게 이어지다가 먼저 들으신 키리에에서 노래된 선율을 소프라노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합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빠르게 연주하면서 이 곡을 마치게 됩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메스, 대관식 미사 교회를 317번을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이 곡은 모차르트의 19개 미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힘찬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키리의 주제가 아뉴스데이에 나타나면서 곡의 통일성을 가져다 줬고요. 아름다운 소프라노 독창의 멜로디가 곡의 아름다움을 더했다고 할 수 있는 곡입니다. 이제 다른 모차르트의 곡인데요. 뭘 할까 하다가 독창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기뻐하라 찬미하라 이런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죠. 당시에 모차르트는 이 곡을 쓸 때 17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놀라운 극적인 감각과 선율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악장 알레그로는 F장조 4분의 4박자인데요. 이 아주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춤추라 기뻐하라 행복한 영혼이여라는 이제 제목과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좀 더 불러드리면요. 환호하라 기뻐하라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너의 복된 영혼이여 천지가 너희의 노래에 화답하고 또한 내 노래가 칠연금으로 반주하도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환호하라 기뻐하라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지신 후 제자들은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승천은 끝이 아니라 재림의 약속을 품은 새 시작입니다.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역의 약속입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이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승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추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임을 되새기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소조은님의 인도.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멀어지신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붙드시는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승천주의를 보내며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땅을 충실히 살아내는 신앙,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한 주간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송정미의

사모님의 오소서 마라나타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말하는데요. 가령 사람의 눈에 먼지나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감겨 눈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의 지시에 자동으로 감겨 보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신비의 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숨은 동기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판의 자료가 되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위안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내어 맡기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가 떠오른다면 그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아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려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최후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을 남겨놓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열매로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는데요. 그대로 태풍 가운데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 사람들도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자신의 몸을 먼저 숨기는 닭형 인간, 그리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겠죠. 반대로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던 겁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꿔놓는데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빚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이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당신과 의견이 같지 않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권력과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이나 도시나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생각되는 몇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촉구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안팎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위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수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획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는데요. 말 뒷발의 힘줄은 말이 순간적으로 힘을 내어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육인데 이것을 끊었다는 것은 바로 말이 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끊어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인 가나안의 수많은 군사들의 힘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학식 등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말 뒷발의 힘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힘줄을 잡고 의지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왕좌에까지 앉았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자신의 능력이며 자신에게 힘을 공급하는 힘줄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내 힘줄이 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힘의 방해를 뛰어넘는 무적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만왕의 왕, 불멸의 존재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더욱 사랑의 사람들이 되고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CCM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박정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조소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영국의 음악 전도자인 찰스 윌리엄 프라이가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라는 구절을 의지해서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과 귀하심을 백합화와 새벽별에 비유해서 표현한 곡이죠. 우리가 낙심할 때에는 백합꽃과 같은 향기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길을 잃었을 때에는 새벽별처럼 희망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 내가 눈을 뜨기도 전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하루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루, 허진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 신달라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그의 마음은 정오의 빛과 같고 그의 가슴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그 마음을 지닌 자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고선의 강하고 담대하리 올려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해할 때, 품어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가운데, 또 여러 만남의 자리들 가운데서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가 아끼는 컵을 깨뜨렸습니다. 무서워서 숨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솔직하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 모습에 어머니는 화를 내기보다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우리 새 컵 사러 갈까? 네. 아이는 웃으며 새 컵을 사러 갔다는 것이죠. 죄를 숨기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정죄 대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운전할 때도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끝까지 자기 판단만 고집한다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고, 내가 길을 잃었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에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우리 가게 되면 다시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화곡중앙교회 다음 세대 앨범 가운데 그대 돌아와줘요, 그리고 지선의 어서 돌아오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고, 그런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전파하도록 보내십니다.

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2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난 능력이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처럼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대요. 아니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지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너무나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훗날 선교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준비가 충분했다면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더 의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선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홀리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영안의 나는 할 수 없지만, 홀리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혹시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죠. 거절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신발에 먼지를 털었다라고 해요. 이것은요, 부정한 것과의 단절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욕설과 문전박대 이런 것들을 막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속이 상해서요, 밤잠을 설치게 되었는데 그때 선배 전도자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형제님, 주님은 신발에 먼지를 털어내라고 하셨지 그 먼지를 가슴에 담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핵심을 정확히 찌른 그런 조언이죠. 이 선배 전도자는 T인 것 같습니다. MBTI T인 것 같아요. 거절당한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음 마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사역,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털어버리는 그 순종이 있어야만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상처를 털어버리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명식의 끝까지 사랑하신, 소리엘의 땅끝까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명식의 끝까지 사랑하신, 소리엘의 땅끝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수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원주민들의 냉대와 거절로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들여서 만든 인쇄소가 불타버리면서 7년치 번역 원고가 잿더미가 되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캐리는 오히려 슬픔과 원망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결과물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결국 캐리는 인도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두루 다니면서 뿌린 씨앗들은 인도의 악습을 철폐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미국 대각성 운동 시기에 있었던 어느 순회 전도자는 어느 마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숙소조차 구하지 못해서 밖에서 잠을 지새워야 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마을에 대한 미련과 분노를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다음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음 마을에서는 그 앞에 마을, 첫 마을에서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박대당했는데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야, 난 처음 본다. 야, 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는 것이지요. 한 곳에서의 먼지 털기가 다른 곳에서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지를 터는 것까지며 그 이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비워진 발걸음 위에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뒤에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전승연의 내가 주인 삼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전승현의 내가 주인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몹시 당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길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헤롯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아니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어 분명히 죽였어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요한은 알 거고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하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소문만 듣고 모르겠어. 아니 내가 왜 뭐 그렇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헤롯과 유대인들처럼 진리 앞에서 당황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아시죠? 이 시리즈에 큰 영향을 준 추리소설의 창시자인 에드거 앨런 포의 심술궂은 심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느꼈던 죄책감에서 오는 환청과 공포를 아주 아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한 남자가 노인을 살해를 하고 시체를 바닥 아래 완벽하게 숨깁니다. 경찰이 탁 들이닥쳤을 때도 너무나 태연하게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대처를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의 귀에 죽은 노인의 심장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 사실 이 소리는 노인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요한이 살아난 것인가 하면서 당황했던 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공포와 당혹스러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림을 구경하더니 와 놀랍다 누가 그린 거야 야 진짜 너무 멋있다 라고 수근수근 하더랍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화가에게 다가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거나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 듣고 당황하면서 그분을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을 위한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과는 상관없는 구경꾼이었고 어쩌면 구경꾼보다 더 못한 죄와 악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회개 없는 호기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준엄한 경고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지식을 위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오직 믿음을 위해 주님을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구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중세 시대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셀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안셀림이 매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드린 안셀림의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은 제 마음속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선 제 모든 갈망이 환히 드러납니다. 제 안에 조금이라도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까지도 주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큰 복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인 주님의 은혜를 매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욥기 33장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유지연의 야베스의 기도, 앞서서 들으신 찬양 인천시립합창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안셀림의 기도문 어떠셨어요? 다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인 기도죠.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요.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가족을 보듬을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세우셔서 주님의 사명,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문자로 자동답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달빛 마을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주의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바로 앞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자고요.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인지 깨닫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쓰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미식축구 감독인 빈스 롬바르디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경기장에서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하죠.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면 슬픔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완벽해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패러슈트 밴드의 컴플리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마리스 칼바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남궁송곡의 걸어가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튠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C 와이너즈의 셰폴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상황에 지금 고난에 닥치고 또 장애물 때문에 막다른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남북한의 상황, 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들, 남한의 계속해서 지어지는 분열과 갈등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러 위협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감사였는데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참 흔합니다만 별로 잘 사용을 안 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북에서는 어떤가요? 지도자에게만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이 감사함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또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고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살아갈 그 힘을 감사의 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또 중국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동북삼성에서도 방송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이런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와 한 줄의 기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북한에 있는 북녘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나누는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들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엄요한 전도사님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엄요한 전도사님은 하나님

0: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결단하십니다. 이 통독 학교를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공부하는 게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북한에서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 자세한 간증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처음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통독학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것으로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막 다 잡고 결단하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훈련을 받는데 다들 통독을 결심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서 통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이 통독학교지 엉망이었어. 엉망. 아, 왜 저럴 거면 통독학교에 있지?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저거 하면 되는데 왜 있지? 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이제 보내는 가운데 버티다 보니까 한 3개월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강사분을 초대해가지고 3일 저녁을 이제 통독 마친 후에는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3개월 동안 사실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럴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른 척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던 기도가 하나님 나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문득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보고 계셨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무릎을 울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땅 북한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학교에 나를 보내셨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부터 이 통독하는 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그때부터 막 들려지는 거예요. 재미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독 1년 과정의 후반기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 목사님이 늘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또 같이 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목사님이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복된 인생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복음이 없고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저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통독을 통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다 보여주다 보니까 훈련 마칠 즈음에는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를 알아가기 위한 어떤 열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본인의 삶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열매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을 때 이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되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제시해 주는데 필리핀에 성경통독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통독 과정이 마쳐지고 필리핀 컨퍼런스로 나아가면서 이제 필리핀 통독학교 초기 멤버로 나가게 되었죠. 그 선교사님의 인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선교 현장마다 마치 이게 막 북한의 그 삶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장이 벌어지는데 그전까지는 정말 나는 받아야 되는데 익숙했어요. 그곳에 가서 완전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김을 받고 있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쓸 돈이라고 자기가 뭐 사오려고 챙겨갔던 돈을 막그 친구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나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뭔가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그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컨퍼런스를 이제 기획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복음이 그 장벽을 허물어내는 것들을 이제 일본 땅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앉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그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막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것,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현지 교회와 그 청년들과 함께 통독 훈련을 2차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필리핀 일상이 하루하루 이제 시작되고 흘러가니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옆에서 같이 중보해주고, 독려해주고, 이런 분들도 이제 안 계시는 상황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금식해라, 너 문제다. 너가 사랑하지 못하고, 너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 이게 성장이 아니라 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다음날로 필리핀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 가시는 거야. 필리핀에 와서. 야, 너희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훈련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작정, 이제 이 교회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게, 그 동네에 보면 다 사람들이 가난해서, 아이들이 보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바지도 다 깨진 거 신고 막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거 딱 보면서 저들에게 그냥 죽좀 끓여주고 나눠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그 집사님 집 앞에서 큰 가마솥을 가져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집사님 집 앞에 마당에 보니까 도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랑을 막 위험하게 넘어갔다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좀 시멘트로 위를 좀 이렇게 덮으면 이 마당을 좀더 안전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그 돈을 한 20만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도랑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몇 페소면 필리핀 돈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필리핀 돈은 한 8천 페소면 된대요.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거든. 그래서 괜히 물어봤다 싶어가지고, 듣고 그냥 넘겼어요. 하나님이 계속, 야, 너그 20만 원 있지 않느냐, 20만 원 있지 않느냐. 이제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에 매일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그냥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콘크리를 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는 게 너무 그 재밌어지고 아이들이 점점 막 모여가지고 같이 막 죽도 막 퍼가고 막 자기 가족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0: 하면서 처음에 막 강사로서 멋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인생만 살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 줄 알고 막 했다가 어느 순간 이 현장에 와서 우리끼리 부딪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막 낙심하고 이제 다 던져버리고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할때 전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어줬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한 작은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살아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목사님이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그 사람들이 그들을 또 섬기는 자로 세워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정말 모든 순간 걸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가 엄청난 어떤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통로가 된것 같습니다.
1: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성경 통독의 그 학교 시간 가운데 배웠던 또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역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엄요한 전도사님. 지금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엄요한 전도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의 강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 NGO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인 텐궁을 대폭 확장하며 지구 저궤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평양시내 최근 주차난과 교통 혼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일보는 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 강화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큘라급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기술이나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했지만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석탄과 땔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 Save the Children이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이 인용한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이 지속된 18개 나라의 홍역 확진 사례는 74,340건으로 2024년에 57,800건보다 28.6% 증가했습니다. 전체 홍역 보고국 아동인구 가운데 이들 국가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지만 확진 사례는 전체 약 30%를 차지해 분쟁국 아동이 감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15개 나라 분쟁국에서 14,360건 이상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Save the Children은 의료체계 붕괴로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국제 원조 축소와 백신 허위 정보 확산, 의료시설 공격, 보건 시스템 붕괴 등으로 분쟁 지역 예방 접종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필수 예방 접종과 기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하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을 대폭 확장하며 지구 저궤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의 퇴역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미중 우주 패권 경

경쟁이 유인 달 탐사와 우주 거점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영 중국 중앙 텔레비전 등에 따르면 중국은 텐궁 핵심 요들인 텐허에 추가 확장 모듈을 연결해 현재의 T자형 구조를 십자형 구조로 바꿀 계획입니다. 기존 텐허와 실험 모듈 원텐, 멍텐 외에 핵심 모듈 1개와 실험 모듈 2개

구성인데요. 완공 시 전체 질량은 현재 70톤에서 180톤으로 늘어났고 상주 인원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됩니다. 중국이 텐궁 확장에 나선 배경에는 국제협력 확대가 있습니다. 2022년에 완공된 텐궁은 최근 유엔 우주3국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중국 우주 비행사들은 지금까지 텐궁에서 260건 이상의 과학실험과 26차례 우주 유영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9시간 6분 동안 우주 유영에 성공해 기존 미국 항공우주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유인 달 착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착륙선 개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추진하면서도 현재 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최초 착륙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달 탐사 능력이 우주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평양 시내에 최근 주차난과 교통 혼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량보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익숙했던 평양 거리 풍경이 개인 차량 증가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로이터통신은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외국인 방문객 증언을 토대로 평양 시내 호텔과 랑랑시장 주변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파는 주요 도로에 병목 현상이 나타났고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100대 이상 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 소유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차량 증가와 함께 평양의 도시 인프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유료 주차장이 등장했고 최근 김정은이 방문한 신설 병원에는 이례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또 택시용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되는 등 관련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차량 증가 배경으로 개인 차량 구매 허용 정책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면허 소지자가 국가인증 판매점을 통해 가구당 차량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연구소는 북한 당국이 소비를 국영 유통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평양 거리에는 중국 브랜드 차량뿐 아니라 BMW와 아우디 차량도 포착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자동차 관련 수출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평화경제연구소는 북한 자가용 차량 수가 내년에 2만 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이란 문제 등 국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의 역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후보군은 라파엘 그로시, 미첼 바첼레트, 레베카 그린스판, 마키살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거는 올해 하반기에 열리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입니다. 이번 선거는 중남미 출신 후보가 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선거는 지역 안배 관례가 강해 남미 출신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찰과 이란 핵협상 등을 이끈 경력을 바탕으로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없이 지지를 받아야 하며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최종 후보 한 명은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 절차를 거쳐 선출됩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 강화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조업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조업이나 특정 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 원까지 상향됐고 단속 과정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어선에는 최대 3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됩니다.
또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도 신설됐는데요. 해경은 비밀 어창 설치

납치 등으로 어획량을 축소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퀼라급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기술이나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원자로 두세 개를 통째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냉각 시스템과 원자로 노심 등 핵심 부품만 제공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북한의 핵 잠수함 전력화 시점이 수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38노스는 지난해 12월 스페인 카르타헤나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요르호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해당 선박이 러시아 국방부 연계 해운사가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박의 출항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아퀼라급 잠수함 설계 기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 잠수함은 배수량과 규모 면에서 러시아 아퀼라급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퀼라급은 OK-650 계열 가압 수형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으며 우르사 마요르호가 이를 운송할 수 있는 규모였다는 설명입니다. 38노스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를 위해 영변 핵시설 농축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라늄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지원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이 스페이스X와 로켓 발사 계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양사가 지구 저궤도에 군집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다른 로켓 발사 기업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업 XAI의 협력 구상을 밝히며 우주 데이터 센터 비전을 공개했는데요. 머스크는 2-3년 안에 AI 컴퓨팅을 가장 저렴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데이터 센터용 위성 100만 기 발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구글 역시 지난해 프로젝트 선캐처를 공개하며 우주기반 AI 연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패널과 자체 AI 반도체 TPU를 탑재한 위성을 궤도에 올려 우주에서 AI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구상입니다. 구글은 현재 플래닛 랩스와 함께 AI용 위성을 개발 중이며 2027년 시험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앤스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1을 임차했고 메타도 위성 태양광 에너지 기술 기업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기술적 과제가 많지만 전력 부족과 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했지만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석탄과 땔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도당위원회가 온실 난방용 땔감을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주민들이 취사용 연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탄과 나무, 현금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는데요. 장마당에서는 잡관목 한 단 가격이 북한 돈 2만 원 수준인데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주민 생계는 외면한 채 김정은 총비서의 치적 사업인 온실농장 운영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작 주민들은 온실에서 생산된 채소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중평 온실 남새 농장의 난방 부족으로 채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각 세대에 석탄 1kg씩을 바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난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

0: 12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5도, 신의주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22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는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의 하늘도 종일 맑겠는데요. 반면 함경북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8도, 청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껏 아뢰며 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의 한숨을 하시는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내일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그러한 역사의 한 장 한 장에 쓰여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강, 평화와는 다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 평화 가운데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까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쉽사리 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저술가 윌리엄 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과 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나옵니다. 16대 대통령 링컨 어머니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과 성경과 기도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던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며 작곡가로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괴테라고 하는 사람, 배후에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괴테의 어머니는 인자하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괴테를 교육시킬 때에 엄격과 인자로서 괴테를 교육시켜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괴테의 모친을 만나본 후에 그 인물됨에 탐복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괴테의 어머니를 만나보고 비로소 괴테가 오늘날 위대한 인물이 된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 간신히 은문을 깨워가지고 옛날 얘기책을 우리들한테 읽어주실 고만한 실력밖에 없었는데 어머니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컸죠. 저희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시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아르목에다가 노추발에 있는 밥뚜껑하고 갖다 넣어놨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따끈따끈한 보리밥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성, 또 아를 적에는 우리는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갈 때에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알아가지고 뭐를 알러네한테 먹여야 되느냐 그래서 일부러 사약을 만들어서 먹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키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어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없어라. 잠언 30절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시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마음이라도 써주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메들리. 우리 주님께 이어서 올려드린 노래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함경북도 어랑과 청진에서 오신 염선희 선생님과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으신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리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또 어떤 정착의 여정들, 은혜의 여정들, 그 걸음이 있었는지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날의 선생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저희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혹시 말씀이 있으시다면, 북녘 땅에서 새벽녘에 듣고 계시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먼저는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 뭐 가족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청진분들, 함경북도분들, 어랑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여기 한국 땅에까지 들어오기가 엄청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들어온 지 지금 5달 됐는데 한국 땅에 네. 와서도 북한하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보다도 뭐라지요? 자유민주국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북한에서는 언어도 마음대로 하지

0: 못하고
1: 네.
0: 뭐 잘못 말하면 또 잡혀가고 이렇게 됐지만은 이거 자유민주국가는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성취돼요. 특히 하느님이 많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전 세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그 기도를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지금 어려운 거 없고 가정도 다 잘 해놓고 지금 한국 사람 못지않게 잘 차려놓고 있어요.
1: 네.
0: 나라에서 또 많이 배려해 주고 그래서 모든 북한 우리 부모 형제든 되고 우리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가 있는 북한 사람들 다 같아요. 기회가 되면 꼭 한국 땅에 와주세요. 중국에도 아직까지 말 듣기는 한국 땅에는 한국 땅에 있는 것만큼 중국 땅에도 아직 많다고 하는데 하느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하느님이 도움을 받아서 빨리 한국에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말할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서로 웃고 웃으면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 마음대로 누릴 건 누리고 전 세계 여행도 다 가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제가 엄청 기대해요.
1: 같이 여행도 다니고.
0: 그렇죠.
1: 우리 아라 선생님은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예, 저도 같아요. 통일은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2: 아직도 북한 나라는 아직도 잘 살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올 길만 있으면은 왔으면 좋겠는데 모으니까 그나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굶지 말고. 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아직도 중국에 아직도 뭐 탈북민들 많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1: 네,
2: 건너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선을 타서 하느님 기도를 많이 해서 빨리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같이 다 같이 한국 사람들처럼 잘 살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왜?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희가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도 있고 삶의 변화도 있고 나의 어떤 시선, 태도, 행동에 대한 변화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변화도 있겠죠?
2: 네.
1: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있었던 나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옛날에는 우리 북한에는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1: 네.
2: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성경책 있으면은 뭐 바로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는 잘 몰랐던 거 지금 그 중국에서 잠깐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게 저 성경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1: 네.
2: 거기에 대한 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그 집에까지 데려와가지고 와가지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으면은 뭐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0: 맞아.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송을 두번 됐을 때도 걔는 그 보위부에 앉아 있을 때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달라고. 예. 그 주기도문 지금 좀 잊어먹었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많이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짬만 있으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 이름 부르면은 이게 조사하러 나가잖아요. 그럴
1: 네.
2: 때마다 손잡고 많이 기도해요. 예.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근데 그게가 살려주더라고요. 예.
0: 기도빨이지.
2: 기도가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신의주에서도 빨리 청진으로 가게 됐고 청진에서 또 도망갈 그 길을 또 열어주고 예, 다 하느님이 덕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0: 하느님을 정말 햇빛 같은 분이시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2: 저는 지금도 별빛 교회에 다니니까
1: 네.
2: 하느님이 별빛처럼 우리한테 빛을 주시고, 우리한테 안 되고 우리가 소망을 하면은 하느님이 그대로 풀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한테 많이 기도도 하고
1: 네.
2: 그러면서 앞으로도 뭐 한국 땅에 정착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나가겠어요.
1: 우리의 빛 되시는,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남과 북이 하나의 길 가운데, 한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바라면서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함경북도 청진, 그리고 어랑에서 오신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 했는데, 나누었던 소망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씨앗들이, 소망의 씨앗들이 꼭 움트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방 지역의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찬양과 말씀, 우리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순간을,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한날도 성도님들과 또 댁내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나 하나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훗날 나의 가문에 구원의 큰 나무를 이루어가도록 오늘도 신실한 예배자로 지금 머무시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는가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0: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묵상을 합니다. 우리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베드로, 아볼로, 바울 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일 뿐이지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어제 말씀이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있게 되면 때로는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군사행렬 로마에서 이제 군사들이 쭉 지나가면 전쟁을 하고 쭉 이제 지나가면 군사행렬의 제일 끄트머리에는 누가 있냐면 전쟁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이 갈 때는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가는 거죠. 완전히 포승줄에 묶여서 아주 비참하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끝에 어떻게 되느냐? 승전지로 가면 다 죽이는 거죠.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만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전쟁 포로와 같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처지에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데 참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두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절 중반에 보면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받고 또 돌멩이도 맞고 아주 법정에 가가지고 아주 조롱을 받고 이런 근데 이제 이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도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참 비참한 감자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어렵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그 구체적인 이 비참함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어려움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서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자, 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지혜롭게 되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또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비천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또 이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교회를 세울 때까지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교회가 잘 세워지면 아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일꾼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까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의 도시 자체가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아주 부유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편안하고 다 부유하고 또 사회에서 존귀함을 받고 아주 잘 지내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하고 또 11절에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머리 누울 데가 없다는 거죠. 아이 교회 교인들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이라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원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인 줄 아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매맞고 고통받고 밤낮 수고롭게 일하고 정말 힘들고 목마르고 매맞고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끝까지 자기를 모욕한 자를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막 몰려가지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 왜 저러지? 어떻게 하지? 뭐 이러고만 있고 누구도 나서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보호하지도 않고 또 비방을 받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 뭐냐면 세상에서 길 밖으로 내던지는 것, 이 쓰레기 같은 것.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오물, 때같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가는데, 아이, 교인들은 이제 막, 이제 믿음이 세워지면서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 좋으신 분이네. 믿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근데 이런 걸 통해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누군가가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위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시체말로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를 갈아 넣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갈아 넣은 참 오직 복음, 오직 교회를 위해, 오직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기쁘게 내어드리며 고난으로 갔다는 거죠. 고난으로.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고생한 이야기를 안 꺼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꺼내느냐? 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철없이 아이 누가 좋다 저 사람을 따르자,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 다 예수님 위해서 한 건데 아볼로가 낫다, 바울이 낫다, 베드로가 낫다, 아 이게 티격태격 싸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일꾼된 표,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야 사도 바울은 예,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잠깐 왔다 그렇게 갔지, 아이 교만하고 안 돌아올 거야. 사도 바울은 그냥 잠깐 거쳐서 간 거지 책임 없는 사람이야. 어이 사도 바울 그 참 왔다 잠깐 가지. 우리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또 사도 바울이 말이 이렇게 약간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쓴 걸 볼 때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을 볼 때는 웅장하고 힘이 있고 막 마음이 벅차고 이렇지만 직접 가서 볼 때는 사도 바울 아유 이 글씨를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저분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 모습이 좀 이렇게 지속된 말로 현찬해 보였던 거죠. 사도 바울 아유 지금 실망이네 사도 바울. 아, 좀 말을 좀 잘 좀 하시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사도의 표, 사도의 증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수사 말의 지혜로 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도된 표는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말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주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표로 증거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나는 못 참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너 한 대 맞아라. 내가 이 비참한 거, 자존심 상한 거 못 견딘다. 그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내 안에 예수 믿는 증거를 볼 때는 증거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운 믿음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은 말을 잘하는다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련됐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머리였거든요. 아, 나의 대머리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표는 오직 너희를 위해 고난받은 표다. 이 믿음의 아비 된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너희를 가르치려 했던 자는 많지만 아버지는 별로 없지 않느냐.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낳았다라는 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가 새 생명을 주는 처음 전에서 예수를 믿게 했던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낳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믿음의 아버지, 아들의 관계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딸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죽음으로써 낳는, 해산하는 수고, 예수를 믿게 하는 해산하는 수고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해산하고 기르는 수고와 같다라는 것이죠. 부모된 표지는 뭐냐? 자녀에게 잘 자라라, 잘 먹어라, 아프지 마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옆에서 밤새도록 지켜서 고생하며 나을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또 자녀가 배고플 때 가가지고 밥을 해주고, 이러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부모로서의 수고, 아비로서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로 화려하게 한게 아니라 실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약하게 되고 비천하게 된이 복음의 헌신과 수고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다는 거. 왜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하면 다 강남 사람들이에요. 워낙 잘 사는 최고의 부유한 동네에서 있어서 다 존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어우, 저렇게 잘된거 보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됐나 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그걸 갖고 막 흠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기꺼이 고난받는 자로 나아가는 게, 요게 바로 본받는, 믿음의 본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7절에 이것으로 인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얘기를 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과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지만, 아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네요. 말만 들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야, 사도 바울 안 와. 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잠깐 왔다 갔지만 그먼 거리를 어떻게 오냐? 사도 바울 기대하지 마. 차라리 내 말을 들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 기꺼이 고난을 견디는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말의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사도 바울이 아비로서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죠. 여기 낫다라는 건 믿음의 아버지와 자녀로 질서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낳았다라는 건 출산했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낳을 수 없는 관계에서는 비유적인 관계 설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비유적인 언어가 되기도 하죠.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할 때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자의 관계로 질서지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비방하고 어려운 가운데 내세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의 화려한 언변도 아니요.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부하게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만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때 무엇을 주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 저 이렇게 잘했어요. 이런 상도 받았어요. 또 이런 일도 했어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주 앞에 설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견뎠어요. 주님, 저 예수님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참으면서 주를 위해서 나아갔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수고와 헌신을 했어요. 이럴 때

0: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며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흔적들이 더해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쉽게 흔들리며 세상의 풍파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또 이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다소 강하고 거친 어조로 이들을 향하여 보내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아프게 듣습니다. 그는 채찍을 드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불붙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내가 왜 당장 너희에게 달려가지 않는지, 내가 비록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을지라도 너희는 부디 나를 본받아다오 라고 호소하는 사도의 마음이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듣고 새겨야 할 오늘의 말씀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삶으로 그 본을 보인 사도의 모습을 오늘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공동체 예배 후에는 삶의 예배가 계속 우리의 하루를 지배해야 하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오직 바울 사도가 간곡히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십시오. 5월 18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진행 이영순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직 행복하십시오. 샬롬.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소망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영아입니다. 언젠가 주인공이 타임리프 속에 갇힌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죽었는데 그 하루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루가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는 주인공의 마음과 자세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날이 생의 마지막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싸우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랑의 표현도 미룰 수 없기에 많이 당장 사랑한다고 사랑했노라고 말하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는 우리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관계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 순간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끊임없이 물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함께합니다.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사실 우리는 대부분 가능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가능한 것에 마음을 두고 불평과 후회, 절망을 반복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라인홀드 니버처럼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목숨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없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상속받을 의인들을 가리켜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찬송가 555장입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며 죽음이 우리 관계의 끝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1년에 365번이나 반복되는 매일을 수십 년간 살고 있지요. 바로 오늘이 우리 삶에 다시 오지

아는 날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나의 가족에게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할게요. 마지막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더더욱 깊고 오묘해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야 훗날 깨닫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그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적 진리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기꾼 증후군과 진리.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린지 고드윈은 자신의 책이 미국의 종합인터넷 플랫폼 아마존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점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 책을 본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최고의 성공을 이룬 순간에 가장 큰 불안을 겪었던 그녀는 자신이 사기꾼 중후군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기꾼 중후군은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또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곧 실패를 앞두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고두위는 자신의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사기꾼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성공한 사람의 70%도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 기억하기. 둘째, 주변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더욱 초점 맞추기. 셋째, 의심이 들어도 성공을 위한 행동을 계속하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체성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확고불변한 온전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당당히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하게 알리며 전도하며 승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오 신실하신 주 테너 김신욱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진실되지 않은 것을 심고 진실된 것으로 거두려 하고 때로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력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내 이웃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으면서 내가 고통당할 때 위로받기를 기대한다면 그 또한 꾸지람 들을 만한 일이 아닐까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생이 마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먹기 쉬운 것만 먹으며 단단한 음식은 안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거나 은사나 어떤 체험이 많거나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써서 기도를 멋지게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랐다고는 볼 수 없겠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즐거워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환경이나 상황 탓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깊이 갈고 잘 가꾸고 열심히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딱딱해진 구습과 영적인 타성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격이 변화되어 성도들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담되거나 실행하기 싫은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혹시 말씀을 들어도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며 삶의 태도나 인격이 바뀌는 것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오직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기회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고해요.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직접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윗을 만납니다. 어제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며 언약을 맺고자 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좋다며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을 범한 아브넬을 책망하자 이에 분개한 아브넬이 사울 집안을 배신한 거예요.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이런 아브넬을 분별하지 못해 평생 끼고 돌았어요. 그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맞게 움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충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브넬이 찾아온 일은 분명 다윗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다윗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에게 명하여 데려오라고 요청한 미가를 지금 눈앞에 마주해요. 그러자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21절에 보니 그를 평안히 보냅니다. 아브넬이 당장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으니 그를 이용한 것이죠. 다윗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여자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니 이렇게 아브넬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곧 다윗의 기회주의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기회주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잘 참는 편이어서 화내는 사람보다 제 유익을 구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인내해서 뜻을 잘 정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나는 참았는데 너는 왜 못 참냐 하며 옆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처럼 그리고 아브넬처럼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처신을 잘했으면 피아노도 돈 없이 배우고 예고 강사까지 했겠나 싶어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저의 기회주의를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모습은 다윗 같나요? 아브넬 같나요? 여러분의 기회주의는 어디까지입니까? 욕심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둘째, 신복의 배반을 처리해야 합니다.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라고 해요.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는 사실을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하고 분노하며 항의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 그는 악의에 차서 다윗 왕에게 아브넬에 대해 악담한 후 26절에 사자를 보내어 다윗 왕 몰래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하지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고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원수 갚음

0: 에 더해 아브넬이 다윗과 화해하고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룰 경우 자기 위치가 아브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한 정치적 야망도 함께 작용했겠지요. 창립공신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리도 원한과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신복으로서는 또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이런 요압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한 사람 원한을 잘못 샀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 그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한 사람 때문에 죄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의 악함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약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회개하는 일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악함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요? 교만하게 살다가 사고로 남편이 먼저 소천한 후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야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기복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가출을 겪으면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어요.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긴 아브넬처럼 저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자 왕복 출퇴근 5시간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제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며 인내하니 말씀이 들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온몸으로 아버지를 무시한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달려오던 차에 치인 후 1년 넘게 중환자로 지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이 사건으로 저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믿는 남편과 결혼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 저의 깊은 죄를 보게 되었어요. 요압처럼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으로 남편과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 한 죄악도 회개했습니다. 겸손할 수 없던 저에게 과부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자녀들도 아빠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허락하신 일로 해석하고 참된 아버지이신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자녀들과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나누겠습니다. 최근 남편의 소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아브넬도 요압도 모두 기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요압의 악함도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아브넬이 죄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 기회주의를 보지 못하면 내 옆에서 벌어지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해요. 내 안에 기회주의가 보이고 내 약함이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 아브넬의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넬 같은 기회주의자임을 보게 됩니다. 선으로 행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이면에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으로 상대를 이용하며 다치게 한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은혜지만 이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을 위해 결정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따뜻하고 소박한 은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를 여러 편 지었습니다. 시인께서 노래하는 어머니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고 늘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잘 담아낸 구절들과 이야기를 정리하면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소개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인 나태주가 말하는 어머니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뜻이고 무조건적인 긍정의 힘을 가진 분이 어머니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이지만 이 시 속에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봐주며 끝내 너는 예쁘다, 너는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말합니다. 시인 나태주는 평소 강연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병석에 누워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대단한 격언도 아니었고 영웅 호걸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한 그릇이었다고, 그리고 힘들 때 애썼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회상하며 어머니만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시가 유독 쉽고 편안한 이유를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낮은 목소리로 세상을 위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 중에는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노래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하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나태주 시인의 이 시 자체 그 하나가 우리의 어머니를 가장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다가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지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밀어주는 따뜻함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태주 시인의 시도 우리에게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는 엄마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눈물 흘린 기도가 숨어 있고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효를 하고 세상에 나가 길을 잃을 때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커다란 나무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러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륜지 큰 도라고 믿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영국의 처칠이 대독 강경책을 인정받아서 연립내각의 수당이 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끌어내므로써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신문 일간지에서 그를 인터뷰하고 최고조에 달한 그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이 처칠의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모두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신문 전체에 게재했습니다. 보도를 처칠이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처칠이 신문사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냈습니다. 귀 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를 가르쳤던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이 다 유명하지만 내 가슴 속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내 어머니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적인 어머니를 대표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참회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네로의 황제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그녀는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시키고 자기의 아들을 일찍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남편까지 죽이고 아들을 싫어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황제에 시켜놨는데 그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악한 황제이고 결국은 그 황제가 자기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게 네로입니다. 그러나 모니카 이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이 그의 내적 갈등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방탕과 방종의 생활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의 모든 젊은 생활을 유리방황하며 보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훗날 그는 돌아와 성 어거스틴이 되는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엄마 아빠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의 모든 한 가지 공통된 특징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하여 그들의 어머니를 두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알 수 없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가운데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40세에 별세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앞에서 아홉 자녀를 키운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잠든 뒤에는 밤을 새워가며 울며 하나님 이 아홉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키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처럼 맑고 밝은 표정으로 어젯밤 그렇게도 울며 기도했던 그 표정들을 다 지우고 아이들에게 기쁜 노래를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19명의 자녀를 성자처럼 믿음의

감리교의 어머니라고 유명합니다. 세상에 만난 나의 첫사랑, 내게 처음 언어와 기도를 가르쳐주고 주님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분, 내 신앙의 원적지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어떤 사모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길러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혹시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써 30년이 지나갔습니다만 1993년 스필버그가 만든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당원이자 기회주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히틀러의 대학살 홀로코스트로부터 구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전쟁 중 한탕을 노리고 폴란드로 온 사업가 쉰들러는 나치 간부들과 인맥을 쌓고 유대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해 그릇 공장을 세우고 큰 돈을 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웠던 그는 오직 이웃만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유태인들, 특히 빨간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공장을 유대인 수용소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기에 결심하고 수용소 소장 아몬 괴트에게 그에게 뇌물을 주고 난 뒤에 자신의 공장에 꼭 필요한 숙련공이라며 유대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쉰들러 리스트, 그가 작성한 명단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쉰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틀어 유대인들을 지키며 보호했습니다. 독일이 완전히 폐망하여 없어질 때까지 이미 언급한 대로 1,100명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영화가 거의 끝나는 장면,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리를 빼서 그것으로 반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쉰들러에게 그 반지를 갖다 주는데 반지 안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글자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이 반지를 손에 받은 쉰들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후회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지 왜 팔지 않았는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원했을 테니.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나치 핀 뺍니다. 그 핀, 이 핀을 팔았더라면 두 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자신의 양복에 달린 이 핀까지 빼면서 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가 오열하며 나타납니다. 기적같이 생명을 구원받았던 유태인들이 진심어린 안타까움과 한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 이 쉰들러에게 사과를 하고 한편 감사하고 위로를 들으며 진솔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일인지, 당신이 행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쓰여있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건져낸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내일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은 많은 재물과 물질들이 허망하게 불타는 것을 내려다볼 날이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가슴 찢으며 후회하고 한탄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인생이 있습니다. 밤하늘 영롱하게 별빛처럼 찬란하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둡고 캄캄하며 칙칙한 인생이 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멋지고 근사하게 아름답고 예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종착역

권세를 갖고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 백세 종착역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보다 더 빛나는, 아니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 밝고 빛나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눈부신 빛과 같은 인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는 말이 뭐죠? 지혜 있는 자가 빛난다고 하였는데 지혜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죠? 여기서 지혜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 정도 이상입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를 번뇌케 한다고, 근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다른 세상의 지식, 세상에 갖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저도 몇 권의 책을 쓰긴 하지만 글쎄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날에 책을 안 쓴다. 어떤 출판사에서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자, 끝까지 네가 안 쓰나 보자.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책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한 50권, 100권 내면 만족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사실은 왜 많이 공부하죠?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많이 공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 무슨 말이에요? 명철하다고 재물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 했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너무 집념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많이 배워 명철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져서 똑똑한 게 아닙니다. 참된 은총과 참된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결국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었을 때, 지식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살아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 돈이 좋아. 돈만 있으면 좋겠어. 돈이면 다네. 돈이면 다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거의 돈 미친 사람처럼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이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옳은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께 귀의하는 사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가 참 의인이고 예수님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진리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짓 없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참된 삶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 그것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가운데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고 판명된 것만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13권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라. 뭐 하라고? 한마디로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 전도 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2절 방금 우리가 5절 읽었는데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토록 빛나는 재물을 많이 쌓아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명예를 많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 구원.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는 은사가 없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전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전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만 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도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전도가. 그렇죠? 아, 잘 돼요?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주일로 5번, 6번밖에 못 드려요. 잘 되면 10번, 20번씩 드려야지. 전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설명 잘하고 내가 예화 잘 들고 내가 정말 그럴듯하게 표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 구원받는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나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속초 평강교회 이강선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세계 복음을 증언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며 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한 선교사님이요, 여러분, 말씀의 손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대요.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보시면 되겠어요. 손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 손을 딱 오른손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자, 이제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이 새끼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지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중지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인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손가락을 성경 위에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놓으시면, 그리고 성경책을 한번 집어보려고 하면 이게 도저히 집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선교사님은 말씀의 손을 설명하시면서 이 엄지손가락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손가락을 사용해서 성경책을 집어서 가슴에 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비로소 성경이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됐는데 하지만 이 묵상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씹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며 상기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된다. 할렐루야. 내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점점 더 초점을 맞춰나갈 수 있겠죠.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월요일 은혜로운 찬송가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 아침에 쉼표 영상도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상 말씀 묵상하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기억하는 그 영상들 잠시 후에 공유하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사랑, 하나님의 교훈, 또 어떤 쓴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양육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만 머물던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으로 내려오면서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잘해야지, 이런 교훈의 마음도 들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고민고민한 나의 일상 하루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단순한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단단한 중심이 되는 깊은 묵상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실 수 있고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 못 받아보셨다면 인간,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또 오늘 월요일은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로 황미경

사모님 아침에 쉼표 시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찬송들 더 많이 고백하고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우리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마음의 묵상들 찬송 함께 부르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에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더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맞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소성케 된대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직해져서

그리고 이 마음이 기뻐진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해서 눈을 밝게 한대요. 주의 말씀은 우리 기쁨과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더 힘있게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월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참 분주하고 그냥 뭐 이 일에 몰입하다 보면 그냥 이 말씀 묵상이 그냥 훅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힘있게 여러분 암송도 하시고 또 적어도 보시고 정말 묵상, 생각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찬양 한 곡도 듣고요. 잠시 후에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황미경 사모님 만나봅니다.

0: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은혜로운 찬송 연주로 함께 들으니 힘이 납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도 생각해 보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오늘 아침에 쉼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묵상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쉼표라고 함께해 주십시오.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1: 오래전 상담을 하며 만난 그녀는 어릴 적에 겪었던 어떤 고통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기억은 과거로 물러나지 않고 늘 그녀의 삶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시간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상담을 이어갔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늘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는 멈추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마음에 품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지요. 기도는 언제나 답을 주기보다 다른 시선

열어주곤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녀의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었는데 문득 마음 한켠에 조용한 생각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덮어쓰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자주 과거를 지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들, 잊혀지지 않는 말들, 마음에 깊게 눌린 흔적들을 애써 잊으려 하고 억지로 밀어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위에 조용히 아주 조금씩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따라다니던 그 일이 여전히 고통으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위에 다른 시간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픔 위에 견딤이, 견딤 위에 아주 작은 숨이, 그리고 그 숨 위로 다시 살아가려는 마음이 말이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가 덧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 기억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면 이제는 그 기억 위에 덮인 이야기들이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일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삶에서 더 이상 같은 무게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때 어떤 일 앞에 서 있으시다면 서둘러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한 줄, 내일 또 한 줄 그렇게 조용히 덮어 쓰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더디 느껴지는 것 같아도 그분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제의 눈물 위에 오늘의 숨을 얹으시고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조용히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되지요. 지워진 것은 없는데 더 이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도 지워지지 않는 그 자리 위에 그저 머물러 보세요. 그분이 써내려가는 다음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따뜻하고 깊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기도하며 아침의 쉼표 황미경 상호였습니다.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또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의 아침의 쉼표 시간으로 같이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함께 불러보면서 오늘 쉼표 영상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

0: 타이노경,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한 주간 일상의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의 묵상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커져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또 더 정직하고자,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흠모하고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날아다닐 수 있는 야생오리를 사냥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원래 오리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사냥하려면 오리의 눈을 속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사냥꾼의 몸을 숨기고 보호색을 띠는 옷과 모자를 착용합니다. 얼굴이나 손과 같이 노출되는 피부에는 색을 다 칠해서 오리의 눈에 띄지 않게 숨깁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도 총의 금속 부분들이 반짝여서 오리는 멀리서도 알아채고 사냥꾼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구를 비롯한 총의 금속 부분들에 색을 칠해서 반짝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위장하여 오리가 의심 없이 다가오면 그때 사냥꾼은

본색을 드러내고 방아쇠를 당겨서 잡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늘 이런 방법으로 당해왔던 것입니다. 위장전술. 이것은 마귀의 오랜된 전법입니다. 이미 다 노출된 전법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정말 하와를 위해 주는 척 발톱과 송곳니를 다 숨긴 채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단의 위장 전술에 속은 하와의 눈에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리 사냥법. 이것은 흔히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품에 안기까지만 매너 있게 행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결혼을 하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줄것 같이 배려하던 자세는 상대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때까지만 작동하다가 멈추어 버리기도 일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던 맹세는 신혼여행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해주던 태도는 어느새 시녀처럼 대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고 결혼사진의 색깔이 바래기도 전에 숨겨두었던 발톱과 어금니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 본색을 숨기는 것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장 전술. 이것은 남녀 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포섭 대상자가 자신들의 이단 교리에 빠지기 전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잘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사람을 꾀는 제비들과 꽃뱀들은 정말 매너 있게 다가오지만 때가 되면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위해주는 척 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해치는 사람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에 매료되지 말고 그 속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성하게 화려하게 보이는 나무와 잎만 보지 말고 그 종자와 그 뿌리와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과 종자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정체를 알려면 나무와 잎을 보기보다는 종자를 보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사상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0: 살펴보세요.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결과를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24시간 화장을 하고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여인도 반드시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잠시 사단의 베일을 벗겨 보여주십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베일을 벗겨서 사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사단의 민낯을 보고도 속습니다. 사단이 또다시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속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잘못 본 거겠지. 특히 성에 약한 우리의 정서상으로 볼때 우리들은 이런데 잘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야생오리처럼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아서 비참하게 사냥당하는 지체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으려면 화려하고 무성한 가지와 잎을 보지 말고 그 뿌리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가면을 벗겨 민낯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를 포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10년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

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에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지난주에 임소희 교수님이 클로징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는 스스로 몸속의 수분

내일 모두 빼낸다고 합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추운 겨울 내 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잎을 떨구고 수분을 빼고 앙상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마치 죽은 나무 같지만 사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준비라고 합니다. 어쩌면 성도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채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선 사람은 오히려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 나의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모두를 채우죠.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생명력 있는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런 방식을, 성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아멘.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였죠? 예, 2주 전에 이 5월 10일에 영남권 전도대회가 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복음버스 타고 함께 가시자고 정말 무수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기존의 코너를 잠시 내려놓고 이 5월 10일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서 펼쳐졌던 이 생명의 페스티벌 그 현장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의 클로징 없이 네, 끝인사 없이 바로 네, 이 현장을 전해드리면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 정말 참여하고 싶었는데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아쉬워하실까봐 현장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짧은 찬양 한 곡 듣고 바로 영남권 전도대회 실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이하여 영남권 전도대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시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0: 본대회 준비위원장이신 생깊은 교회 손석은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의료본과위원장 박승근 장로님께서 성경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남지역 전도대회를 이곳 협성경복중학교에서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당신이 붙들어 쓰시는 제 꾸레연 목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셨으니, 오늘 세우셨으니 구원의 복음을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준비된 영혼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갈급한 영혼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영성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늘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날이게 하옵소서. 기다려오니 악망하오니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모두 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뜻을 주님의 시간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1: 이 시간 연합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 성가대입니다. 주인은 범어교회 이창호 안수지사님 그리고 범어교회 오케스트라입니다.

0: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지역 방송을 통해서 운영위원장님들과 직원들 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강사는 닥터 잭 그램 프레스턴 우드 베프티스트 처치 미국에서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로 들어가는 교회 중에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데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닥터 잭 그램 목사님 통역은 김요셉 목사가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Good afternoon, everyone. It is a privilege to be here with you today.
2: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We flew all across the ocean just to be with you this afternoon.
2: 오늘 위해서 태평양 건너 날라왔습니다.
1: This is my first trip to Korea.
2: 제가 70몇 세인데 처음 한국 와봅니다.
1: And I love your beautiful country.
2: 근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1: It's a beautiful place, but more importantly, beautiful people.
2: 나라도 아름답고 경치도 아름답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 I've never seen such great hospitality.
2: 이렇게 환대 받아본 적도 제 인생 처음입니다.
1: There is a lot of love in the churches and the people of God in this country.
2: 이 나라에 와보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I like what is said on the sign at the back, which says, "When a person meets another, great things happen. But when a person meets God, miracles happen."
2: 뒤에 사인 하나 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1: Yes. And this afternoon, I want to speak to you about that miracle, the greatest miracle of all, the miracle of the new birth.
2: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기적,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기적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1: Jesus said, "You must be born again."
2: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1: There was a well-known preacher who was always preaching on the subject, "You must be born again."
2: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1: He preached it over and over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2: 설교할 때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1: Someone asked him, "Why do you always preach on you must be born again?"
2: 왜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하십니까?라고 누가 물었습니다.
1: And he said,
2: 그의 대답은
1: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2: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And the new birth is the message and the miracle of the Bible.
2: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1: In 1 Peter chapter 1, we are told that we are born again by the

0: resurrection unto a living hope.
1: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0: We all need hope.
1: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보다 소망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0: We live in a very hopeless world.
1: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0: People are without God and without hope.
1: 하나님 없으면 소망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So they are living without purpose, without meaning for their lives.
1: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0: Spiritually dead.
1: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0: On the inside.
1: 아내가 우리 내면이 다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0: The question is often asked, is there life after death?
1: 사람들이 묻습니다. 죽고 나면 다른 삶이 있냐고.
0: And yes, there is life after death.
1: 죽음 후에는 반드시 또한 삶이 있습니다.
0: But there's another question, and it is there life after birth?
1: 그런데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고 나서 또 삶이 있을까요?
0: Is there life after life?
1: 생명 다음에도 생명이 있을까요?
0: What I'm saying is that many people are living, but they don't have life.
1: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They are breathing, but they do not have life.
1: 숨은 쉬고 있지만 진짜 살아 있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0: There is a search for meaning in this world. You are on a search for meaning and purpose in your life.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합니다.
0: It's the big question. Why am I here?
1: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0: And where am I going?
1: 나는 이 땅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0: So many people are just living their lives without God and therefore without hope.
1: 하나님 없이 산다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0: Dead on the inside.
1: 아내가 죽었습니다.
0: The Bible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1: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0: That's talking about spiritual death.
1: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0: And every person who is born is spiritually dead.
1: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0: We need life.
1: 생명이 진짜 필요합니다.
0: Spiritual life.
1: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You have physical life. You have physical life, but do you have eternal life?
1: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0: You say, is it possible to know if you have eternal life?
1: 아니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를? 라고 어떤 사람 묻습니다.
0: And the answer is yes. You can know for sure that you're going to heaven.
1: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0: The Bible says these things are written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1: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0: You can be as sure for heaven as if you were already there.
1: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0: Do you know that if you were to die today that you would go to heaven?
1: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죽으시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0: If you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or if you're not certain that you have eternal life that you're going to heaven, then please listen very carefully over the next several minutes.
1: 혹시 그 대답을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몇 분 동안 경청해 주세요.
0: I so appreciated the music of these beautiful children and the great choir.
1: 오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저 큰 합창단의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0: The children's choirs from here have sung in our church over in Texas.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저희 교회 와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0: And they have blessed us in so many ways.
1: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0: If you are going to go to heaven, you must become a child of God.
1: 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0: And the Bible says as many as received him Jesus to them gave he the right to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1: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0: Now some people think that every person is a child of God.
1: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0: But not every person is a child of God.
1: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진 않습니다.
0: You say, well, everyone who is created by God.
1: 하나님 다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0: Yes, everyone is created by God, but not everyone is a child of God.
1: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I have two beagle dogs that I love, but they're not children of God.
1: 우리 집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0: You can be alive, 살아있다고, physically,
1: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다고.
0: But you are not an animal. You were made to know God. You were made to

0: experience God in your life.
1: 진화론은 우리를 동물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0: And an old man by the name of Nicodemus came to meet Jesus by night.
1: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0: His name was Nicodemus.
1: 그 이름은 니고데모.
0: He was a very religious man.
1: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0: He was a Pharisee.
1: 바리새인이었습니다.
0: A rabbi, a teacher of the law.
1: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0: But there was a hole in his soul.
1: 그런데 니고데모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0: He wanted to know more.
1: 더 알고 싶었습니다.
0: He had seen Jesus perform miracles.
1: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0: He had heard Jesus teach.
1: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0: And he said, You must be a teacher come from God because no man could teach and do miracles as you've done these miracles, Jesus, unless God was with him.
1: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당신은 영락없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0: Jesus responded to him b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1: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요.
0: The older man was confused. He said, How can an old man enter into his mother's womb again and be born?
1: 이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0: And that's when Jesus began to speak to him of a spiritual birth, not a physical birth, but a spiritual birth.
1: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0: And this spiritual birth comes to everyone who puts thei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1: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0: This man was not only a religious man, but you know, religion can't get you to heaven.
1: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 자녀가 되거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0: Religion is a ladder in which people are trying to climb into God's presence.
1: 이 종교는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0: And religion is a system of works.
1: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0: But we're not saved by doing good things and climbing a religious ladder.
1: 종교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0: And Nicodemus and every one of us need to learn that lesson.
1: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0: Nicodemus was not only a religious man, he was a very respected man.
1: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존경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0: Everyone in the community loved Nicodemus.
1: 니고데모는 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0: When he would pass by, people would bow down and say, "Hello, Dr. Nicodemus."
1: 그 니고데모가 지나가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0: But even though he had position and power,
1: 그에게는 지위와 명예와 능력이 있었지만,
0: Jesus said, Don't marvel, Nicodemus, that I say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1: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0: So you could be a very religious person. You could be a very respected person in your community.
1: 종교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0: And yet, you must be born again.
1: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0: What does it mean to be born again?
1: 다시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It is the experience that is so powerful, so miraculous, that when you trust in Christ and are born again, it is like your life begins brand new. You have a brand new life.
1: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마치 아기가 인생에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0: And this life transforms you.
1: 이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0: From the inside out.
1: 우리의 변화는 안에서부터 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0: It's not just modifying our behavior or changing our behavior.
1: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0: But it's a miracle that takes place within the human heart.
1: 인간의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0: So Nicodemus was a religious man and he was a respected man, but he was a restless man.
1: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영혼에는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0: We know he was restless because he came to Jesus by night.
1: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어디서 입증되냐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기 때문에.
0: Sometimes we read this story in John chapter 3 and ask, why did he go to see Jesus at night?
1: 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으러 왔을까요?
0: And some would say it was because he didn't want to be seen with Jesus in the day.
1: 낮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0: because he was a religious man and because he was

0: respected man. He didn't want to, they say, get in the presence of Christ, who was controversial and presented himself as the Messiah, the Savior, and many rejected him. So Nicodemus, some would say, he came to Jesus by night because he was afraid.
1: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밤중에 온 것이 다른 사람 이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But I beg to differ with that opinion.
1: 그런데 저는 그 의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I believe Nicodemus came at night because he had questions that couldn't wait till the next day.
1: 저는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유가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예수님한테 꼭 와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밤중에라도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0: And so he came to Jesus when he could at night, and this was often the time when people would have conversations after dinner, as we do today. And so after dinner, in a casual conversation, Nicodemus began talking to Jesus, and Jesus began talking to Nicodemus.
1: 저녁을 먹고 그 전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0: And this is when Jesus said to him, you must be born again.
1: 그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0: When you know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you can know the life that He gives.
1: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0: How can Jesus claim to give life?
1: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실 수 있냐고 누가 물어봅니다.
0: What is there about Jesus that gives Him the right to offer life?
1: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가졌길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0: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the Savior of the world.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구주이신 줄을 믿으시면 생명 주실 수 있는 것도 믿게 됩니다.
0: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1: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0: But that wasn't the end of the story.
1: 이야기의 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0: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1: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0: This is the miracle that we celebrate at Easter.
1: 부활절마다 이 기적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0: But the resurrection is not just an Easter message.
1: 부활은 그렇지만 부활절에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0: The resurrection is the message.
1: 부활은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0: If Christ is not risen, then we're all dead in our sins.
1: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0: But just as we sang a moment ago, because Christ lives, we will live also, because He lives.
1: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0: So we proclaim Jesus as Lord.
1: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0: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1: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0: He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be dead, yet shall he live.
1: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0: And so we can say,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1: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죽어도 우리는 후환이 없습니다.
0: This is the life you are reborn to live.
1: 이 재거듭난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0: And when you are reborn, then you really begin to live.
1: 우리가 거듭나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0: God gives you peace in your heart.
1: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0: He forgives all your sins.
1: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알게 됩니다.
0: He lives in you.
1: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0: In fact, the Bible says the same power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lives in you.
1: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The Apostle Paul said to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1: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겠다고요.
0: Because we are dead, we need life.
1: 우리는
0: new life.
1: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0: And we are then saved.
1: 우리의 구원은
0: because of the resurrection.
1: 부활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What does it mean to be saved?
1: 구원받는 게 무엇일까요?
0: First of all, it means that all of our sins are forgiven.
1: 구원의 기본은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0: And we've all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0: We sin as children, we sin as adults.
1: 어렸을 때도 죄를 짓지만 어른이 돼서도 죄를 짓습니다.
0: In fact, the Bible says that we were born in trespasses and sins.
1: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0: No matter how good you may be,
1: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0: or your reputation,
1: 명예가 있더라도,
0: you are born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
1: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십니다.
0: And it's in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that you're made alive again.